하나님의 음성을 이 눈에 아무준 거 아니 배워도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서머 스페셜 첫날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여름은 참 신기한 계절이에요. 같은 햇살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더 깊이 쉼을 누리고, 차이는 온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쉬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해질 수 있어도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와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깊고 오래가지 않나요? 네, 오늘부터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마음만큼은 시원해지고 이 메마른 일상 위에 은혜의 단비가 쪼르르르 내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좋은 찬양, 은혜 가득한 찬양, 또 따뜻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득 담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광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1부에서는요, 내 인생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전남대학교 기독교수의 주정민 교수님의 삶의 얘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은혜로운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주정민 교수님이 일일 DJ가 되십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주 극동방송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 찬송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허진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사랑했들 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18님 한 말씀 또 720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이만교회 허태호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설교 말씀 주셨다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5503님 오셨고요. 7238님 반갑습니다. 1302님 0115님 9507님 5226님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름 여정을 순종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 주셨어요. 8905님 1667님 반갑습니다. 8968님도 오셨고요. 6065님 서머 스페셜 좋아요 한 말씀 또 7978님 9140님 2042님 7356님 8238님 한 말씀 또 8918님 한 말씀 주시고 올해의 후반기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를 동역자로 잘 섬겨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5950님 또 4940님 2061님 1100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는 오늘부터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쓰셔도 되겠고요. 또 사랑했더란 잠시 후 10시 이후에 같이 쓰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526님 아들과 함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1일차 완료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찬송가 필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주 극동방송과 필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5841님 반갑습니다. 7916님 1009님 9642님도 반갑고요. 7504님도 또 4295님도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시고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예,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추정민 교수입니다. 현재 전남대 기독교수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하나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반 방송국에 가면 왠지 이 사무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남대 기독교수의 회장을 맡아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전남대 기독교수회는 한 50여 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은데 이 학생들을 돕고 또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와 함께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지금 회원들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실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50분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마음속에 가능하면 캠퍼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좀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수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어떤 직장생활보다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예전과 다르지 않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캠퍼스에서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저에게는 또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취직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저희 대학이 이제 전남대가 거점 국립대인데 전국에 거점 국립대가 9개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취업률이 59%에서 60%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말하자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4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미래, 또 기독교인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도 학생 때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최선을 다하고 또 주변도 돌보고 좋은 일도 가능하면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가끔씩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 가끔 그 가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가능하면 특히 이제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는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가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수건 또 휴지를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잘 들으셨을 텐데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부분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아마 이 부분 들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동의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동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쭉 다녔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도 저희 대학원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예, 교제하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믿고 따르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도 그때 받았습니다. 예, 당시 이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학도 진학하고 또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여수입니다. 네, 여수 참 좋은 동네입니다. 맑은 물, 또 깨끗한 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한자어로 수려하고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수 덕양교회라고요. 1924년쯤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예, 초창기 그 전도사님께서 순교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광주광역시 풍암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다일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400여 명쯤 되고요. 그래서 뭐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안수집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광주 다일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희 주일학교 또 2030 세대 특히 청년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출석하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젊은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경우에는 원더카페라고 해서 부모들이 토요일날 한나절 동안 외부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학생들을 같이 교육하기도 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도 하고 직접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직접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낸 헌금을 교회의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예산 계획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자립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더는 그런 독특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아마 바퍼봉사 잘 아실 텐데요. 아마 바퍼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아카데미, 뭐 취업활동, 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지역민들에게 공개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 실내 암벽타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뭐 문화행사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 공간을 자유롭게 또 공개를 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인데요. 이 찬양은 이제 제가 처해 있는 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또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멘트가 저는 참 좋고요. 제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큰 고난은 없었고요. 아마 고난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고요.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면 뭔가 나한테 새로운 배움과 교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생각을 주셔서 내 자신이 훌쩍 커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프타임 아니고 3분의 2 타임입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 아주 젊은 시절 30년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의 과정을 쭉 겪어왔고요. 그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연구원 생활하고 또 대학 교수를 일하면서는 제가 정말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년 정도의 생활을 정말 이제 내가 그동안에 60년 정도 이렇게 쭉 하나님께 받아

받았던 사랑을 다시 이제 베푸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제가 쌓았던 지식과 지혜를 정말 작은 곳이라도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하고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아들한테도 되게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는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에서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동역자로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요. 두 아이들은 지금 이제 첫째는 대학원생이고 둘째는 대학생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줘서 두 아들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찬아 승찬아,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정말 가사처럼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부분의 상상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AI 기술 발전으로 마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즐거움과 쾌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한국교회가 이제 예전과 달리 한국교회 고유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이 바로 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고, 예, 정말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송가도 좋아합니다. 저는 찬송가는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예, 이 찬송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되게 좋아했고요. 예, 저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항상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 동행하신다, 이 느낌을 주는 찬양이어서 항상 든든하고 편안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평안할 때 부르면 정말 마음의 평안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오늘 제가 여러분께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렸고 또 찬양을 선곡해서 또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들었던 그런 찬양, 제가 받았던 감동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뭐 특별히 어디 가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간증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여정,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약간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이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주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1: 너로 평캐하며. 네, 전남대학교 기독교수의 주정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삶의 얘기, 또 찬양의 고백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교수님께서 계신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에 뜰한 1부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과 함께 찬송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채플 음악을 담당하며 오랫동안 성악가로 노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깊은 통로임을 경험해왔습니다. 또한 찬송은 제 삶의 뿌리와도 이어져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저희 증조부께서는 우리나라 교회 찬송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찬송가를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한 사람의 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시대를 지나 교회를 붙들어온 복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송 가운데 31곡을 엄선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며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자신의 죄와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회심과 은혜의 고백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찬송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송을 건반 위에서 천천히 짚어보다가 뜻밖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피아노의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적 기술이 없어도 검은 건반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찬송의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는 보통 흰 건반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소리로 느낍니다. 반대로 검은 건반은 조금 낯설고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검은 건반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뉴턴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턴의 삶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찬송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드셨을 때 그 삶은 마침내 은혜를 증언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검은 건반처럼 낯설고 불안하고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검은 건반만으로도 이 찬송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도 은혜의 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묶였던 사람이 은혜로 풀려나는 노래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노래입니다. 그 은혜는 뉴턴에게만 머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 건반 위에서도 은혜의 찬송이 완성되듯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1: 네, 지금부터 극동방송 찬송가 필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사노트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찬양을 귀로만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거예요. 오늘 함께 필사할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브 투마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벌써 사랑했더란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정민 교수님의 내 인생의 찬양 그리고 드디어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함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내일도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찬송을 써 내려가면서 가사 속에 담긴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0: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0: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포된 말씀은 말씀이 아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오셨어요. 전화로. 뭐 옆에 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또 이 지역에 사는 분도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영상들을 몇 편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계속해서 해본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승진해서 계속 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시겠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계속 넘어지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좀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하더랍니다. 본인에게 가장 그 귀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 찬양인도를 하는 거였어요. 찬양인도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인도를 못하겠더래요.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 기도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것도 멘트가 나오질 않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본인이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예배 영상도 나중에 보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보신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성도님의 고백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들어볼 만한 그런 고민이고요. 그리고 혹은 나의 고민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마 기준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학벌,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굴도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향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뭔가 아직 좀 다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작거나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걸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뭐 암병 같은 것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 작은 교회는 뭔가 감기 정도 아니면 뭐 변비 정도 치료해 주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과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쌀을 드시고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햄버거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왜 본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경을 썼던 그 옛날에도 그 시대에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벌이잖아요. 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스펙이 좋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때에도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기준이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조금 더 잘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착각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요 착각이에요. 강함의 강박에서 여러분 먼저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져야 된다. 내가 뭘 더 얻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강함이 뭡니까? 일단 뭐 좀 힘이 센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지식이 많은 것도 요즘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권력 뺄 수가 없겠죠. 뭐 돈이 많은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한 걸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반짝거린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데 세상의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가짜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입니다. 겉으로는 진짜보다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다이아몬드를 볼 때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더 반짝거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깨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는 한 번의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만큼 정확한 임상실험이 없죠. 인류 최초의 강한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배우셨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이 제국은 굉장히 험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무섭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먹혀버려요. 야, 그 강력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먹어버린 바벨론이다 보니까 정말 이 제국만큼은 영원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7년 만에 끝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제국을 삼켜버려요. 야,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87년 만에 삼켜버린 페르시아 제국이야말로 진짜 강력하겠구나, 깨지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동네에서 나온 알렉산더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그 강한,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이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삼켜버립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창 때는 반짝반짝거렸어요. 그런데 멸망할 때는요, 깨질 때는요, 그냥 허무하게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은 아무리 반짝거려도 결국 가짜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약함을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로 풀어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 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강요해요.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은 재물을 모아라.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 설마 나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어? 쓰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약함과 나약함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과 나약함 발음도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뜻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약함이 뭐예요? 나약함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의 병이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함은 나약함과 달라요. 약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의 출발점, 그게 약함이에요. 나약함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한탄이지만, 약함은 나는 약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함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시작되는 지점, 그게 바로 약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30장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잠언 기자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라고 네 가지 동물을 소개하거든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 동물이 개미예요. 곤충인데 왜 동물이라고 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개미입니다. 근데 개미가 어떤 특징이 있죠?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해요.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작고 미미한 몸짓이지만 준비하는 지혜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 동물을 소개해요. 이 동물은 돌 틈에다가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손을 놓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은신처를 준비한대요. 바위 너구리는 굉장히 양육강식에 터전에서 약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은요, 리더를 세워요. 잘 배운 사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만 하나가 돼요, 못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리더가 없이도 한 몸처럼 협력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마뱀이라고 하는 또 동물을 소개하는데, 도마뱀은 보니까 솔로몬 왕궁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마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고 하찮게 여기는 미물이지만 생존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런 동물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구태여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자신의 약함을 모를까요? 동물들은요, 양육강식의 논리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나보다 누가 더 강한지 센지, 그래서 저 동물이 나타나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 으르렁거려야 되는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근데 자신의 약함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들이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함 때문에 자신들보다 몇 번에 더 강한 동물들보다 못 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줍니까? 자금과 약함이 결코 뭐예요? 열등함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작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좀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열등함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동물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성도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네 동물처럼 미미한 존재 같다는 거예요. 작게 여겨지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SNS만 보더라도 정말 완벽해 보이는 것들만 올리잖아요. 좋은 식당에서 카페에서 밥을 먹고 행복해 보이고 나와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굉장히 허탈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화려해 보이고 SNS에서 번쩍번쩍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가짜 다이아몬드 같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모세 하면 혹시 말더듬이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둔한 모세의 혀를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무술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에게 부끄럽고 치명적인 가장 작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 모세 진짜 위대하다,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아무 육체도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여러분 최첨단 무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작은 소년의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그 소년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노라.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년 다윗이? 돌멩이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함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존심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자존감은

요. 하나님께서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택시를 탄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운전기사가 치트키인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결국 어때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은혜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은 운전하는 기사님의 책임이지 이 승객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약함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약속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미미한 존재인 줄 아시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마음에 또 조급함 없이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주어진 시간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고 싶은 분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예라머십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아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상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용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아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무더운 장마철에 주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랑도 눈보라도 무더위도 올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의 만능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방송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응답하소서. 책임져 주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연주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주 전 건강검진 결과 간암 초기로 판단돼 7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서울대병원에서 절제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서 또 이렇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초기에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완치 후에는 더 주님을 감사하며 더 주님을

0: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몸이 아닌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완치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3825번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 몸도 마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게 너무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가족과 또 자녀와 모든 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미리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더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담대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아버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청결했는지 정직했는지 내가 구별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십에 일조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려는 몸부림과 마음이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신기한 도우심과 귀한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기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이 기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드리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물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6859번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중1, 중3 아들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요즘 저와 제 아들들과 저희 가족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6859번님 자녀와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험악하고 시대가 교회보다도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며 세상 속에 사로잡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멸망받은 자녀들처럼 아버지 안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가 열리게

0: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1: 아멘,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천하만물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일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 때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방황이 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찬송하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오를 때마다 하나님 찾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욱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팥빙수, 망고빙수, 에이드 핫도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영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또 바자회도 사역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일 주일날 국제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대외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 역사에 주시옵소서. 담당하시는 기한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잘 관리하고 또 부흥시킬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재정과 또 안전 문제라 모든 오고 가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안전하게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도 추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제주에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에 찢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선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모든 계획과 기억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925번님. 큰아들의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큰아들의 삶의 문제와 염려들이 모두 풀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아드님을 위해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붙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놓지 말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염려들도 다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아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416번님. 하나님,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모집해 필리핀 세부로 영어 캠프를 갑니다. 캠프 기간 예배드리러 현지 교회로 예배 가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예배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붙잡혀서 가정의 첫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세요. 우리 3416번님 정말 먼 길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0: 소원들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영어 캠프를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원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세부로 영어 캠프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믿는 아이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알게 하시고
0: 아멘.
1: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신비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시간 방송 가족들과 또 극동 방송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마음을 하나로 함께 기도하면서 채널을 아버지 하나님 딴 데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의 채널에 함께 동행하는 동참하는 귀한 방송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0: 아멘.
1: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0: 아멘.
1: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은 다시 일어설 줄 믿사오니
0: 아멘.
1: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도하오니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자마자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의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온천에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웅 목사님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고 버겁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The God Heals Comfort. 이사야 40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it feels as though our prayers go unanswered.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work hard at our circumstances do not change.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What promise does God make to us? 첫째로 강하게 외치는 소리와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God gave the promise of deliverance through the birds crying in the wilderness.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달래미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위로하라는 말은 나하무, 반복되어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Comfort.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백성을 위로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He gives a new beginnings to those who repent and restores them his Lord.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노역은 바벨론 포로기를 가리키며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단순한 형벌의 종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Hard service referred to Israel's excellent Babylon. And her sins has been fed for.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다. God forgiveness and the restless of his covenant.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약속, covenant, covenant, 약속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The world symbolizes space, boundless rather than barriers or physical location.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맨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의 회복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This purpose flight not only to Judah restores, but also to the salvation of the whole world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God's word is

이치로르스. He rests over our sins.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둘의 꽃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people smell like grace. And all their beaut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모든 육체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뜻합니다. All people represent human weakness and mortality. 인간은 유한합니다. 약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건불 10년, 화부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가져도 10년이요. 아름다움은 잠시 뒤면 다 시들고 늙는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태조의 강도토 대왕이, 징기스칸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모두 다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을 가졌던 서기, 양기비, 초석, 장록수도 또한 우리가 알고도 수많은 유명한 아름다운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졌습니다. 바로 권력과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다고 8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쿰은 굳게 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또 변하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시거나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God is almighty. He gives us new strength. 제가 중국인들에게 선교를 때 만날 때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예수가 누구이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상, 타시, 최능자, 예수 지도, 전더 워더 주, 생명주, 창조주, 타스 메텐 이슈도, 타스 워먼더 조르주.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창조주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11절 말씀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낙망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야코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느냐. Why do you say Jacob?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God never forgets us.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He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 of earth.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시도 않은 분입니다. He never grows tired or weary.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When it grows weary, God gives us new streng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beside me, brought to me, up to me, and protect me.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말에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의 규절이 바로 31절에 규결되어진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But does her heart in the Lord will the new girl strength. 하나님을 앙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로

0: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Wait with hope. To trust expectantly.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exactly. God made you great person.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날아오를 것이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광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희망이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참된 위로와 새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역경이 연단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다시 날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0: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교계의 기도 속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극적인 석방 소식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중국의 종교자유 과제를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체포됐던 에즈라진 목사는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헤어졌던 가족과 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외교적 개입 덕분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충현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후원과 기도 연대로 힘을 보탰으며 전 세계 45개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이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이 현지 감옥에 갇혀있는 만큼 이를 중국 종교정책의 전면적인 완화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감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1: 세계복음주의연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강제조사하고 법인을 해산해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성토하며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수업자료에 성경을 포함하는 파격적인 교육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교리를 넘어 역사적 고전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3: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공립학교 문학과 역사 수업에서 성경 구절을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시편 등 주요 성경 구절을 고전 문학으로 접하도록 설계됐으며 주 정부는 도입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재민 대학 성서공회 총무는 성경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우다인입니다.
1: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제48차 전국대회를 열고 허대영 전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 3일부터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허대영 원로장로를 신임 대표로 초대했습니다. 허대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국연맹이 지역 회원들을 지배하는 중앙 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은 앞으로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세우는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나섬과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와 물레동 일대 쪽방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이번 봉사에는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껏 끓인 닭죽과 제철 과일, 위로의 편지가 담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실어 이웃마을 등 쪽방촌 100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섬재단은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올 여름 동안 총 300가정의 보양식을 추가로 전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쪽방촌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은 거친 광야에서 대적들의 끈질긴 추격을 받으며 늘 생사의 위험을 마주했던 다윗이 애통함 가운데서 부른 탄식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이시며 대적의 모든 날카로운 공격을 차단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밀려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고백에 도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손대지 못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뜨거운 사모함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기에 그의 기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기에 우리는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나를 은밀한 장막 속에 숨기사 사탄 마귀를 소멸하시고 승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3: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살고 있고요. 25년째 여기 하정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계철 안수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홍훈 담임 목사님과 감사노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기철 안수집사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저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전 성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감사 365라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이미 가장 큰 복의 증거입니다. 세탁 전문가이신 윤 안수 집사님께 어떻게 옷을 보관해야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1: 음식물 같은 게 이제 그 옷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 자체의 원단에 이제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일단 좀 더러운 옷들은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좀 옷장에 옷을 관리할 때 약간 그 공간이 좀 여유롭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구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흰 옷이나 연한 옷들은 밝은 옷들은 입고 나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누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

0: 나니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 아, 예수님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누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삶에 뚜렷한 목표 같은 게 확실히 생겼다고 그럴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세상 중심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랜 애청자이신 윤안수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일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탁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림질이라든지 세탁이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라디오는 일하는 데도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나오면 항상 아침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극동방송 그 청취자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요청하실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찬양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이죠.
1: 방송은 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중단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만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을 하셔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25년 전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윤 집사님은 얼마 전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아름다운 그곳에서 따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래 1월 17일 날 그 지금 전파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성의 이름으로 된 전파 선교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으면 해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내가 이제 더 큰 소망이 천국 가면 우리 성에 예수님도 만나지만 우리 성에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0: 오늘은 윤기철 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도로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낙후된 교통사정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딸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모님께서 시집간 자녀의 집에 가는 길에 생긴 사고였죠.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쌀 20kg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딸의 말에 황해도로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가 열차 바퀴가 탈선하며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은 북한 내

시내에서 유행한다는 택시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식 부모 간의 일에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한탄했다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민족으로 부르신 북녘당, 오늘도 굶주림과 낙후된 사회에 신음하는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빛이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그런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주에서.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늘 소망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출석 인사로 그 기도의 한 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한 줄도 좋습니다. 출석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7573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북한 동포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너무 귀한 한 줄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귀로 마음으로 배의 기도로 전해지잖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757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포항에서 오신 1376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북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에서도 기도문 한 줄도 주셨네요. 어느 기사에서 이곳에 온 청년이 북한에서 넘어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는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살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7573님, 1376님, 8593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복음통일,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3218님의 기도의 한 줄, 느낌표가 가득한 힘있는 한 줄인데요. 우리 3218님도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출석 인사에 선물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함께 해주신 이 기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와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753

님도 오셨어요. 가산동에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9950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늘 오시던 대로 극동방송 OFD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우리 썸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또 이 기간 특별하게 만나보는 코너들 준비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내용은 은총이버 찬송까지 예람워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준비한 이 시간 전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더 나누고 만나볼게요. 9115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133님도 청주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주에서 택배 배송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5215님, 북한에 복음 가득한 택배를 배송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 땅을 위한 너무나 귀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녘 땅에 정말 이 OFP데이가 울려 퍼지고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 택배기사님께서 같이 전해주실 그날을 위해서 출석 인사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한뼘 차이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상식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또 푸짐한 선물들과 함께하는 OEP데이 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분의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사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총 누적 그 인구 수입니다.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만 명. 보통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한 나라를 품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언어를 가게 된다면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건너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북한 주민들 몇 분일까요? 15,000명 1번이고요. 35,000명 2번이고요. 10만 명 3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에 조금의 오차가 있는, 조금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숫자를 제가 반올림, 반내림을 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도 함께 나눠봤을 때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만 명도 많이 나왔고요. 3만 5천 명도 많이 나왔고요. 1만 5천 명도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또 두 가지의 상식이 선물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힌트 없이 정답을 얼른 기다려보면서 다음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샵 1069번 도전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의 상식 퀴즈 첫 번째 상식을 문제로 내어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분들이 건너왔을지 1번이 15,000명, 2번이 35,000명, 3번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답자가 그래도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상식은 또 두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 3만 5천 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533님, 10만 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2507님은 저희 9살 아들이 2번이래요. 저는 3번 같은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2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드님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507님, 그래서 우리 9살 아드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번 3만 5천 명이죠. 1224님도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7936님이 힌트 좀 주의소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명 정도 와 있을지,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와 있었을까, 또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퀴즈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6217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놀라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새싹 회원이신 7116님께도 정답 잘 맞춰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근데 이 한 뼘 한 뼘을 두 뼘씩 좁혀 간다고, 하루에 두 뼘씩 좁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바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북한 상식.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경기도이다.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이번에는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 계실 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을 또 하나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때 1순위, 2순위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

좀 1순위가 조금 인구 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의 그 1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곳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5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3475님. 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 너무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원에서 머물다가 그곳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0657님. 하나원에 있다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살고 싶은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온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처음 오거나 여러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은 피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물정 1069번.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X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네요. O 아니면 X 하시면서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O 아니면 X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요기 인구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OX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이다. 정답은 5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명이 넘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서울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6천여 명.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제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요. 인천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999명.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주가 제일 꼴찌인데 제주는 340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OFP데이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56님, 저도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5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저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2607님 잘 맞춰주셨고요. 1번 문제보다 확률이 반반, 몰랐던 게 참 많네요. 4224님, 우리 요 세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친척 오빠 교회에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여럿 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좀 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잖아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이 생각은 저도 못 해봤네요. 새싹회원이신 5551님도 맞춰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북녘당을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북한당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이 새싹회원 분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렇게 몇 가지의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상식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더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북녘당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채플 음악을 담당하며 오랫동안 성악가로 노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깊은 통로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찬송은 제 삶의 뿌리와도 이어져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저희 증조부께서는 우리나라 교회의 찬송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찬송가를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한 사람의 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시대를 지나 교회를 붙들어온 복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송 가운데 31곡을 엄선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며

노예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자신의 죄와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회심과 은혜의 고백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찬송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송을 건반 위에서 천천히 짚어보다가 뜻밖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피아노의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적 기술이 없어도 검은 건반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찬송의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는 보통 흰 건반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소리로 느낍니다. 반대로 검은 건반은 조금 낯설고 중심에서 빗겨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검은 건반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뉴턴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턴의 삶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찬송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드셨을 때 그 삶은 마침내 은혜를 증언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검은 건반처럼 낯설고 불안하고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검은 건반만으로도 이 찬송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도 은혜의 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묶였던 사람이 은혜로 풀려나는 노래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노래입니다. 그 은혜는 뉴턴에게만 머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 건반 위에서도 은혜의 찬송이 완성되듯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의 통제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활용하는데요. 실제 그는 자기 전에 다음 날 할 일을 이렇게 적었다고요. 할 일 리스트, 7시간 숙면, 30분간 명상, 일하기 전에 7분 운동 3회 반복,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실 것,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지각하지 말 것, 상대의 눈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찾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자원하는 십 사람들에게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꼭 그를 찾아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십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기를 원하면서 돌아갑니다. 지금 그들은 다윗이 잘 숨도록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가 숨어있는 곳을 파악해서 안내하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욱 어렵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친족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넘어 자기 목숨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제어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이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피하면서 기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사랑하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른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성함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고 책을 읽고 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누구한테 건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신 거죠. 오늘 선교사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맡기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던 시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 읽었던 책, 뭐 은혜 속에 불렀던 찬양, 설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떠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맡기면서 애쓰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떠오르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제 나를 봐도 없어서란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 찬양 저에게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인지 겨울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요.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련회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정말 제목부터가 확 도전이 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맡기려면 상대방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나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맡길 수 있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1대1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혼자 성경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7월 8월은 교회에서 여러 여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더 좋죠.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휴가도 가야겠지만 교회 여름 사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익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녀왔어요. 1484번님, 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익산에서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1484번님, 9947번님, 개학하고 4번 교회 출석했는데 불교 신자인 와이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9947번님은 제가 이게 보니까 정보가 없네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학했고 어떻게 개학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에서 8845번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앱 메시지 주실 분들 극동방송 어플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앱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때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대프리카 옆에 구미 출석 8858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막 장마철 여름 이제 시작됐어요.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오며가며 항상 이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다고 7361번님도 오셨고 피디님 반칙입니다. 1102번 이게 무슨 건가 했더니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눈물 나는 찬양 반칙이에요 라고. 그런가요? 뭔가 옛적에 어떤 그 은혜스러웠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102번님도. 아 그리고 7361번님 1102번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특히 1102번님 계약하셨어요? 6개월 방학이셨는데 자 한번 현재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통화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스스로 계약을 했던 간에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송파 날씨는 안 좋아도 따뜻한 새끼라 들으니 마음 따뜻하다고 고맙습니다. 9625번님, 우리 김서연 권사님 잘 오셨어요. 도전 찬양에 오셨던 자 여러분은 혹시 이맘때쯤에 여름 아니면 겨울 예전에 내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런 책으로 참 내가 순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썼던 글, 읽었던 책, 불렀던 찬양, 설교, 어떤 그 누군가, 추억 새록새록, 그때 순수했던 시절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신 두란노 경비와 찬양 예전에 테이프로 듣던 그 음원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생각하면서 불렀던 옛날 곡 같이 찬양하시죠.

옛날 음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7406번님 모태신앙 중학교 1학년 첫 겨울 수련회 때 이 찬양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 물건 배송하시면서 우리 8240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주에서 아웃리치 답사차 듣고 계시는군요. 나주까지 가셨네요. 자, 대구에서 진짜 덥고 습한데 우리 두 딸과 아유 전쟁 중이시구나. 승리하십시오. 7343번님 감기로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방학생들 주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3475번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우리 0091번님 신청한 곡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34번 장마철 비 한 바가지 오는 이곳 서울 성동구내에서 출석체크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아저씨 좋네. 아저씨 좋아.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노래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같은데 흰구름 뭉게뭉게를 알고 있고 정체가 궁금합니다. 6634번님 자 흰구름 뭉게뭉게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끼라 응원하러 모두 모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7406번님 아까 소개했죠. 7406번님 소개했고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신 1203번님 양평 9507 가산동 9950 고맙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던 찬양 생각나네요. 8413번 또 4950번님도 수련회 때 울고 웃으면서 찬양했었죠. 저희 여선교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수련회라 야외 활동 많을 거라 천연재료로 벌써 스프레이 1000개 준비하면서 경남 진해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스프레이 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큰아이 현재 29살인데 고2 되던 2월 초에 기숙사로 가던 차 안에서 극동방송에서 한 사연으로 인해 100일 작정을 명받고 처음 작정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사연은 어느 10살 소년이 엄마 따라 특세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했다고. 크, 이거에 또 도전받고 시작하셨군요. 뜨겁게 만나고 지금 큰 아이가 29살 같이 이렇게 했었나 봐요. 6600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프리카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 또 같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할머니 여름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산 연모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전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 된다고요. 8532번님 울산에서 스스로 방학하신 분 잘 다니고 계시죠? 자 여름성경학교 교가 갑니다.

0: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올해 8월 13일, 14일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거든요. 13일은 저기 전남 여수에서 또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13개 지사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안내방송 여러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방학 중인데요. 교회 방학 중인데 5356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색칠아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 집입니다.
0: 네네. 라디오 옆에 끄셨죠?
1: 네네.
0: 자, 어느 지역이시죠?
1: 아, 여기 부천이에요.
0: 부천.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할 때 15년 쉬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연결을 못해서.
1: 아, 예.
0: 제가 아끼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1: 네네.
0: 15년 지금 방학 중인 거 맞나요?
1: 아, 네. 제가 그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어요.
0: 네.
1: 다녔는데, 좀 교인들하고 이렇게 동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가.
0: 예.
1: 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지었지요.
0: 아, 그런 이렇게.
1: 네, 동거래를
0: 하다가 보니까.
1: 예,
0: 뭔가
1: 예,
0: 좀 서로 아픔이 있었구나, 좀, 서로.
1: 네, 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동거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0: 예. 근데

0: 근데
1: 15년이면 참 오래됐네요, 근데.
0: 네,
1: 예?
0: 좀 됐지요.
1: 아,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그냥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와가지고
1: 네.
0: 들려가지고 듣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됐어요?
0: 네.
1: 한 얼마나 되셨는데, 들으신 지는?
0: 들은지는 뭐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요. 한 1년 조금
1: 1년
0: 넘게 들었죠.
1: 정도? 이 지금 새끼라 이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0: 그 시간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요 시간에는 꼭 듣지요.
1: 아, 그래요. 용기
0: 네.
1: 있게 오래간만에 15년 쉬고 있다. 이렇게 지금
0: 네.
1: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은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네.
1: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방학을 끝내고 용기 있게 그 교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0: 근데 다시 가야죠.
1: 다시
0: 다니던 게또
1: 하나님을 만나야
0: 가려야죠.
1: 돼요. 다시 그 교회
0: 네.
1: 가시겠습니까?
0: 가야죠.
1: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0: 네.
1: 거가. 네.
0: 예.
1: 이번 주부터 꼭
0: 네.
1: 다시 교회를 가서
0: 네.
1: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0: 네.
1: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5년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면 30년 돼요.
0: 네, 그럼 그러니까 그
1: 예.
0: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지요.
1: 자, 저와 함께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0: 네.
1: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5356번님. 이번
0: 네.
1: 주에 꼭 교회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미리 축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0: 예.
1: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그거는 잘
1: 잘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자,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0: 네모나요.
1: 레모나. 자, 레모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용기 있게.
0: 네.
1: 혼자 가십니까, 가면요?
0: 그냥 다니던데 그냥 혼자 용기를 내서
1: 네,
0: 가야죠.
1: 그래요. 용기 내셔서 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번 문자 주십시오. 어떤 예배셨는지.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우리 15년 방학생 꼭 교회 갈수 있기를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흰구름 뭉게뭉게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들 하셨네요.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옛날 여름성경학교 생각하면서 0683번님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60대인데 정말 새로워요. 70년대 때 덕전 감래기회를 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개막식처럼 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두 줄, 두 줄, 총네 줄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기억이 너무 새롭다고. 뭐 그때 전봇대나 벽에 많이 써붙였대요. 여름성경학교를. 추억이 새록새록. 이야. 여름 성경학교를 전봇대 붙였다. 옛날 생각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교회 오빠와 함께 수련해라. 은혜는 못 받고 마음만 두근거렸던 그 10대 소녀가 이제 나이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무리는 주님 사랑으로 해서 다행이네요. 교회 오빠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 2063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봉천동 편의점 정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름성경학교 교가 들으니까 제 귀에 매미 소리와 아이들 소리 윙윙거려요. 북치며 동네를 돌던 아이들 졸졸 따라왔다고요. 여름성경학교 간식으로 매운 닭발을 한 달아이 이고 오시던 선생님 이제 백발의 세대입니다. 0850번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울산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할머니들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안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낸 분들 문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셨을지 계약했을지. 우리 7675번님이 20년 방학 도전 찬양에서 극적으로 손잡아 주셔서 계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받으시네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20년 방학 끝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극동방송 덕분입니다.
0: 이야, 그때 계셨던 곳이 전주였나요?
1: 네네.
0: 전주였고, 교회 소개도 이제 필요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예, 통화하다가
1: 예. 예.
0: 저희 방송 소망이기도 출연하시는 목사님 교회 말씀을 네, 드렸더니 네. 제 기억이 제가 수요일 날 도전 찬양을 했는데 목요일 날 그 네. 수요예배 갔다라는 문자를 목요일 날 주셨죠.
1: 예, 그때 그 저기 그 찬양 인도 예배할 때 그날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야.
1: 예, 예,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한 거죠.
0: 그러니까 바로 수요일에 네. 저랑 통화하고 주일 네. 예배를 제가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했는데 수요예배를 바로 가셨어요.
1: 예, 예.
0: 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셨나요?
1: 예, 예. 어제 맥주 감사.
0: 와. 네. 어제도 갔고 지난주도 갔고요.
1: 아, 지난주에 제가 일이 먼저
0: 일이 있어 가지고 네, 수요예배 가시고 이제, 예, 이제 어제는 주일 예배 가시고
1: 예,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네. 아, 이번 주 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0: 예.
1: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0: 어제부터 나갔습니다.
1: 와, 그 사모님도 이제 극동방송에
0: 네네,
1: 진행을
0: 아시다.
1: 하시는데,
0: 예.
1: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0: 예.
1: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저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1: 예.
0: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PD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1: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20년 방학을 끝내고 첫 예배는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수요 예배든지
0: 아,
1: 어제 예배든지.
0: 예. 굉장히 눈물 많이 흘린 예배가 됐고요.
1: 네네.
0: 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것들이 20년을 지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도 너무 많이 경청하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1: 네네.
0: 제가 이제 적응하는 데 굉장히 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 이제 마전교회 가셨잖아요. 저
0: 네네네.
1: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0: 우리 저 추희연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제가 설교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다시 주님을 찾는데 큰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아유, 우리 강형성님, 우리 새끼라의 우리 극동방송이 귀한 열매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곱창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0: 좀
1: 아,
0: 어제 그제인가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 정말 계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0: 잘했다 생각해 합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축하의 선물. 제가 꽃바구니 선물을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고요. 네. 옛날 20년 전에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세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 이제 예전 추억의 찬양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7675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축복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된 7살 변진 가정 우리 0992번님도 제가 나중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8737-8212번님 또 875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퀴즈합니다. 보물 퀴즈. 내일 또 많은 방학생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12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0: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잔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에서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여자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들춰내신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장식품 곧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달 모양 목걸이와 귀고리와 발찌와 면사포와 머리덮개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고운 옷과 겉옷과 목도리와 지갑과 손거울과 모시옷과 머리수건과 어깨 걸치개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며 허리띠 대신 밧줄에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너희 용사들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성 전체가 슬피 울 것이며 시온은 폐허가 되어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주세요라고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와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김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뿐이었다.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열흘가리 포도밭에서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멜 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호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끌려갈 것이며 귀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 입을 한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리로 내려가며 떠들썩한 소리와 흥겹게 외치는 소리도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 다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의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이 마치 자기들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며 어린 양들과 나그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오호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오호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호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 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타 오그라들듯이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말라 죽어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마저 흔들리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나뒹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이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채플 음악을 담당하며 오랫동안 성악가로 노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깊은 통로임을 경험해왔습니다. 또한 찬송은 제 삶의 뿌리와도 이어져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저희 증조부께서는 우리나라 교회의 찬송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찬송가를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한 사람의 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시대를 지나 교회를 붙들어온 복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송 가운데 31곡을 엄선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며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자신의 죄와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회심과 은혜의 고백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찬송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송을 건반 위에서 천천히 짚어보다가 뜻밖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피아노의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적 기술이 없어도 검은 건반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찬송의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참 놀랍죠.

0: 우리는 보통 흰 건반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소리로 느낍니다. 반대로 검은 건반은 조금 낯설고 중심에서 빗겨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검은 건반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뉴턴의 삶과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뉴턴의 삶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찬송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드셨을 때 그 삶은 마침내 은혜를 증언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검은 건반처럼 낯설고 불안하고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검은 건반만으로도 이 찬송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도 은혜의 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묶였던 사람이 은혜로 풀려나는 노래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노래입니다. 그 은혜는 뉴턴에게만 머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 건반 위에서도 은혜의 찬송이 완성되듯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

알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삶이어 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환경에 기인해서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때가 많죠. 그 환경을 보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숨 나오고 뭐 이런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만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어떤 때는 뭐 여기 우리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너무나 환경적인 기후적인 위기도 있고 또 뭐 우리 광주에서 얼마 전에 그런 뭐 그 고등학생을 이렇게 살해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 가까이에서 그랬대요. 최근에 여기 가자공원에서 뭐 이렇게 성추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까? 얼마나 염려하고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고 뭐 24시간 자녀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불안이 만연돼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환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세상인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촌의 소식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그냥 샌드위치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말이죠. 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자고 있는데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죽음을 경험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뭔가, 결국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왕도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포로 생활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앞날

안 보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체성을 가르치거든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런 믿음을 먼저 앞세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사실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 오늘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8절을 41장, 오늘 본문 8절, 이사야 4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8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 오늘 보면 앞쪽에 보면 열방이 두려워 우상 숭배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러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러 가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얘기하겠죠. 가정에서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뭐 이런 식의 또는 직장, 직업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고난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백성인 거죠.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존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존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존재 그 의미예요.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야곱. 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 그럴까요?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속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뭐죠? 생존 욕구가 강한, 생활력이 강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속여 자기 필요를 채우기에 어떻게든지 얻어내기 위해 그러면서도 두려워했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숨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은혜로 택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택했냐? 은혜로 택한 거예요. 대가 없이 그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벗이라는 말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언약적 친밀함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과 동행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본래부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망한 백성이 아니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누군 줄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는 뭐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자리, 가장 멀리 밀려난 절망의 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붙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붙들며 그러죠. 예, 너를 붙들며 그러셨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흩어진 백성을 붙잡아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요 힘들면 놓아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과거에 그 학생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개념, 인치셨다는 개념 이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제 손을 잡으라 그래요. 그럼 잡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막 가요? 그럼 학생들이 힘들면 놓잖아요. 놓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양해를 구해요. 제가 구하면서 그 머리채를 잡아요. 그리고 가보라 그래요. 못 가요. 제가 가면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주님이 붙드셨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멀리 바라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붙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이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삶은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포로의 현실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 성전도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바로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한 자야, 아브라함 안에 언약 아래 있는 자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복음. 바울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뭐냐? 구약적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네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죄, 소망 없는 죄로 인하여 소망 없는 죄의 종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됨.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살아나심은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이니 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 이후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온 땅에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4절에 근데 함께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함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라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바로 이게 뭐냐? 복음의 성취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다. 그 사건이 어디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 근데 다스리시되 무자비하게 다스린다. 이게 아니죠. 선생님으로 부모처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 이런 찬양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오신 사건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전하자고 말하는 건 왜냐하면 성령의 오신 사건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사 내 신분을 하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시고 나를 위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정체성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건을 말할 때 이 네 가지 사건을 꼭 언급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라면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신약적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요약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다. 유업을 이어받을 축복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죄와 실패와 환경으로 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통칭해서. 그리고 유업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뭐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셨는지를

붙들면서 거기에 기초에 사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 복음의 반석.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지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잘 된다, 좋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상황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11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뭔지 보세요. 믿음의 근거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나를 유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좀 꼭 보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의 시작은 생각 속에서입니다. 생각.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자. 항상 이게 기초가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육신의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뭘까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복음, 이게 뭐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행위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볼까, 이런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그 생각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좌소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돌보시면, 자녀들을 돌보신다면 더 잘 돌보실 텐데, 주님이 우리 앞날을 책임지신다면 더 잘 책임지실 텐데, 주님이 우리 미래를 돌보신다면 가장 완전하게 돌보실 텐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빼앗기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 앞날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 없이 생각했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됐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으면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키시는 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우리 앞날도 맡기고, 우리의 먹거리도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맡기고, 하나님 가장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맡기고 모든 영역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녀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많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이 3층전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 육체의 자랑거리를 뭘로 여겼냐면 무익하고 미련하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부득불 너희가 육체 자랑거리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빨려갖고 자랑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렇게 3층천의 세계도 난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겸손케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치워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여기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능력인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고. 진짜 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타작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갈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대적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든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원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원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0: 하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물이 포도주로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가리키고 선포했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부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인 첫 행보를 사도 요한은 매우 의미 있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진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유의 깊게 볼 것은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하여서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셔서 다들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어떻게 그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은혜가 끊어진 곳,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슬픔과 기쁨이 끊어진 그곳을 다시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채우듯이 기쁨으로, 포도주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채우셨다.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슬픔을 기쁨으로, 탄식을 즐거움으로, 사망을 생명을 바꾸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일수록 비관적입니다.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 열심히 살아서 뭐해?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말들을 인생의 마지막에 많이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노년의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튀죠. 열심히 살았더니 승진하고 출세했더라. 이 이야기는 많지만 그 뒷이야기 아십니까? 먼저 출세하고 먼저 승진하던 사람들이 먼저 퇴직하고 먼저 옷 벗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노년의 나이가 되면 먼저 퇴직했던, 그래서 먼저 성공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나서 뭐해? 잘 살아서 뭐해?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열심히 안 살면 또 뭐 할 건데? 공부 못하면 또 어떻게 살 건데? 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할 때나 목회자지 목회 끝나고 이제 은퇴하게 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잊혀질 뿐인데 열심히 목회해서 뭐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또 어떻게 해? 놀아? 젊은이들도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비관적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결혼해서 뭐해? 애는 낳아서 뭐해? 애 낳았다가 지나 나나 서로 힘든 걸 그냥 그걸 안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참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외롭고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고난이 따르고 고생스럽고 헛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죽음이 결과인 세상, 그래서 탄식과 절망과 포기가 가득한, 기쁨이 끊어지고 한스러운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 인생, 그래서 맹물 같은 무색, 무미, 무취한 그 세상을 포도주로 대표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셨다. 이게 그 의미가 됩니다. 예수가 등장함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장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표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맹물 같은 세상,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놓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극과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회의와 비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웃으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인생의 전환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왜 그 첫 표적이 혼인잔치일까요? 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니까. 혼인, 가정.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말씀도 아니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추궁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디에 있다? 빛에 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맹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신분과 운명과 존재가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 뭐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유익이 있겠어?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새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나만 바꾼다, 세상 전체를 바꾸신다, 세상 전체를 바꾸셨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늘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 많은 세상을 기쁨 많은 세상으로 바꾸시고, 절망과 탄식 많은 세상을 희망과 소망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셨다입니다. 바꾸셨다.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이미 변화되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체 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바꾸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스럽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살아도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죠? 라는 질문이 들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생스러운가? 그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더욱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가, 예수가 고난받아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의 고난받아 죽는 것이, 더 나아가 신자가 이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고난받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다. 물론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이걸 싫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고생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고생을 만나게 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잠언에도 말씀하듯이 철이 철이 부딪히는,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워가십니다. 올챙이를 개구리로 만드시고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 예로 드는 것이 부부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전과 종간에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상전과 종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여섯 관계들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상전도 종도 자기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철이 부딪히는 그 아픔을 지나오면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그 은혜의 길을 뚫어내기를 각자의 삶에서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예수님을 믿는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죠. 복종하라.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하라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표현은 굴종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르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권세와 그 주권을 따라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도 된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장차 세우셨듯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을 그 가정의 승리와 은혜와 복의 자리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복종할 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남편도 변화시킬 것이

거다라는 기대는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남편도 변화시키실 것이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변화되고 부모가 자녀가 함께 성숙하고 종과 상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듯 내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과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오늘 당장은 실망스럽고 오늘 당장은 복종할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고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미리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믿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복종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뒤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요청하는 게 있죠. 이 말씀도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를 위하여 죽을 때는 상대가 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가치 없는 상대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든데요가 아니라 못합니다. 왜 못하죠? 이 세상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본성은 지배와 다스림입니다. 욕망과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누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오셨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아내에게도 복종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그 맹물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성찬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포도주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억압과 또 아내를 향해서 탐욕과 지배와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옛사람의 마음, 그 맹물 같은 마음을 바꾸셔서 존경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먼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를 변화시키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까? 세례받을 때 성찬받을 때만 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

0: 정도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표적 사건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셨대. 뭐 끝인 거죠. 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룰 가정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야 할 부부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야 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고, 내 일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함으로 맹물 같은 세상, 그래서 분노와 억압과 다스림만 있던 그 세상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이 내 이야기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니, 그렇게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신다, 내 가정을 바꾸신다, 내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 자꾸만 우리는 화만 내는 거죠. 비관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봐서 대체 뭐해. 이것만 세상 사람들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분노와 화만 남아서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는 거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로 끝나버린 거죠. 정작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자리 잡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보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니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입니다. 대체 왜 이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부부관계는 왜 이래? 내 부모와 자녀관계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화만 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자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누가 바꾸시니까? 예수님이 바꾸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실 건데 내가 뭐하러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내봐야 오히려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만 할 뿐이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자식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부모에게 찾아가셔서 내 배우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막힌 상황, 그 화가 나는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멋진 거죠. 멋진 거죠.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것. 체념하는 것. 하나는 극복하는 것. 일이 막혔을 때 때로는 체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 내게 이런 건강의 문제를 주시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체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보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죠. 그 막힌 상황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체념해야 될 때 이겨보겠다고 막 그러고 이겨내야 될 때 체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찌 되었든 체념하든 받아들이든 이겨내보든 우린 더 이상 인생에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한 달, 두 달 살아서는 모르는 거죠. 1년, 2년 살아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주께서 더 빨리 은혜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철이 들죠.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철이 들고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철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상전과 종도. 그런데 그렇게 철이 철이 부딪히면서 철이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저도 세상 사람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버틸까요? 술일까요? 그냥 세상의 유흥, 쾌락, 뭐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책임지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시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만 이 땡더땡 더위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찔하긴 하네요. 웃음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참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웃으며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죠.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무거운 짐과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고 또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예, 만이빈에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이어진 곡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은 문용택의 다 찬양하여라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찬양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죠. 찬양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한 곡 또 한 소절은 결코 헛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기쁜 날의 찬양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눈물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더욱 깊은 믿음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머물기를, 또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들려드릴 텐데요. 퇴근길 함께하고 싶은 찬양, 또 축하받고 싶은 일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아, 또 오늘부터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그래도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즈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다소 타이트한 일정들이 있었지만 네. 주님 인도하심 속에 잘 살았습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부터요 극동방송은 썸머 스페셜이 시작됐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이 뜨거운 네. 여름에 더 뜨겁게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들을 많이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또 이 썸머 스페셜을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운 마음에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1: 오, 너무 네.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요.
0: 그렇죠 목사님.
1: 찬송가를 불러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0: 맞습니다.
1: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겠는데요.
0: 네 맞아요.
1: 네,
0: 목사님도 찬송가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요?
1: 아, 찬송가 너무 좋죠.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공감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큰 것이 찬송가 같아요.
0: 네, 네. 사실 좋은 CCM 곡들도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요. 세련된 곡들 많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그런 찬양들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런데 찬송가는 특별히 더 좋은 것 같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찬송가는 유행을 따라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 곧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기쁨과 감사, 회개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담긴 노래죠.
0: 맞습니다.
1: 찬송가를 한 절, 두 절 부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고백도 그 가사와 하나가 될 겁니다.
0: 네, 이 찬송가 필사는 토요일과 주일, 그러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31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매주 월요일은요,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이 필사할 찬송가를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출석 체크 퀴즈 드려볼게요.
1: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0: 네.
1: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뿅뿅으로 된 것이니
0: 어허.
1: 내게 주신 그의 뿅뿅가 예,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것이시로다.
0: 오, 예. 아멘. 상당히 길고요.
1: 네.
0: 세 번 뿅뿅이 나왔는데 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1: 그렇죠.
0: 네. 예. 이 뿅뿅 우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1: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네. 뭐 찬양 중에도 뿅뿅 아니면
1: 그렇죠.
0: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도 있고요.
1: 모든 것이 뿅뿅. 뿅뿅. 예. 예, 그렇습니다.

0: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들지만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사실 힌트 없어도 맞춰주실 수
1: 그렇죠.
0: 있었을 것 같아요.
1: 당근이죠.
0: 네, 당근이죠. 네. 그래도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 내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목사님.
1: 네. 바울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0: 맞아요.
1: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일에 앞장섰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던. 그렇지만 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도가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0: 맞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뿅뿅이다.
1: 네.
0: 자, 오늘의 문제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뿅뿅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뿅뿅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뿅뿅로라. 아멘. 네, 모든 아멘. 것이 뿅뿅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이 뿅뿅 무엇인지 다들 정답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정답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죠.
1: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0: 아멘. 오늘의 정답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서 해야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0: 네.
1: 반대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방송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 출석체크 말씀은요. 사실 이 찬송과 필사노트 책이 있으신 분들은

0: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눠드린 찬송가 필사노트 첫째 날 찬양에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필사하실 때 이 말씀도 한번 함께 필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도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목사님, 대망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찬송가는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마 많은 분들께서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좋아하는 찬송가이실 것 같은데 목사님도 좀 좋아하시는 찬송가이신가요?
1: 네. 이 찬송 저도 너무 부를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텐데 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듭니다.
0: 맞습니다.
1: 이 찬송의 작사가 존 뉴턴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팔아넘기던 잔인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요.
0: 아하, 네.
1: 하나님을 저주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그는 1748년 3월 그레이하운드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0: 오, 폭풍우. 네.
1: 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0: 오.
1: 그래서 그는 그날을 제2의 탄생일로 삼고 삶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0: 오, 네.
1: 이후 목회자가 된 그는 평생 노예 무역의 폐지를 위해 싸웠으며 치매로 기억력을 잃어가던 노년에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두 가지만은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0: 야, 엄청난 고백이네요.
1: 네, 네.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극적으로 회심한 존 뉴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목사님?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두 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1: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0: 오, 네.
1: PD님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0: 선물을 받을 때요?
1: 네.
0: 기분 너무 좋죠.
1: 아, 그렇죠.
0: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죠.
1: 네. 네.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 진짜 그때 너무 좋죠.
1: 네, 네. 생일도 아닌데 아, 생일이면 선물이 누가 주겠구나. 뭐 선물을
0: 그렇죠,
1: 주겠구나.
0: 예상이 되잖아요.
1: 네, 그런데 생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건네는 선물.
0: 네.
1: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0: 맞습니다.
1: 선물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오늘 바울은 구원을 바로 그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0: 선물이다.
1: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0: 맞아요.
1: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선한 삶과 기도 섬김은 귀한 일이죠.
0: 그쵸.
1: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0: 오, 네.
1: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0: 네.
1: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예,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모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0: 네.
1: 예배할 수 있는 것,
0: 네.
1: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0: 그쵸.
1: 찬송할 수 있는 것,
0: 네.
1: 그리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0: 맞네요. 네.
1: 선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으며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0: 아멘.
1: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도 함께 해주시니까 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0: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했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사노트 보시면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존 뉴턴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의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필사하며 내 영혼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이제

0: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후에 꼭 필사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 이제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존 뉴턴이 치매에 걸렸어도 두 가지는 기억한다고 했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0: 맞습니다.
1: 우리도 이 두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무거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죠. 그럴수록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찬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보다 찬양을, 염려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올려지는 작은 찬양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새 힘과 평안을 더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강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6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4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도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지식과 자기 의를 얻는 지식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얻는 의의 길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얻는 길입니다. 다섯째, 율법으로 얻는 길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얻는 의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진리인 올바른 열심에 대해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삶을 배에 비유해봅니다. 열심은 배를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인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침반이나 항해 지도는 지식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침반이나 항해 지도와 같은 지식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배, 즉 열심은 망망대해를 표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배의 엔진은 좋지만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보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 열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2절에서도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열심은 맹목적이 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 없는 지식도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길 열정이 없다면 그 지식은 칼집에 넣어둔 칼과 같을 겁니다. 따라서 열심과 지식의 균형 잡힌 삶과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0: 제가 광주를 출발해 서울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서울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처럼 지식 없는 열정은 무서운 겁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정은 광신입니다. 제 신앙상과 삶에서도 이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의 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끔 아내나 자녀들에게 저의 10년들을 강요하는 열심을 보이곤 합니다. 정치적 신념, 사회생활, 신앙생활 등 말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다 라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가족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쌍방향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대화 가운데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데는 신속히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거의 업무 방식에 대한 고집도 제가 고쳐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운영 중에 사람들에게 제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다 그리고 성공을 한 방식이다 라면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지식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자기를 성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 열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동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과거에 자기 의를 세우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열심이 혹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옳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제가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이때 맹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와 같은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6일에 큐티한 로마서 10장 1절의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CT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 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0: 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상처를 회복하는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 물으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16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과 그의 대답했던 우리의 대답의 마지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고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도 이 질문 앞에 고민을 하면서 무겁게 대답해야 할 대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기만 했던 분이 어느 날 되려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당신은 날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는 농담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기만 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출산하고 키워서 출가시킨 이후에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부모일 겁니다. 아침에 아이가 처음 학교를 등교할 때도 볼을 부비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끝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주기만 했던 부모님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근데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아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냐고, 알면서 그러냐고 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사랑을 주기만 했던 분이 어느 날 사랑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볼 때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진심어리게 사랑한다고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대답해 드려야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랑을 해서 만나 살아도 사랑이 똑같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한쪽 사람이 한쪽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분명히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만 해서 사랑받는 데 익숙해진 나에게 배우자가 어느 날 정색을 하면서 근데 당신은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걸 질문이라고 해. 아유, 바빠. 이러고 가면 안 되고. 아유, 알면서 갑자기 그렇게 어색하게 질문을 하냐라고도 대답하지 마시고,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고 윽박지르지도 마시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어색하더라도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물론, 남자들은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냐 그러면 굉장히 무섭기는 합니다. 뭐가 들켰나.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사랑의 제스처가 뭐죠?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러고는 팔을 쫙 벌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을 주기만 하던 그분이 어느 날 되물으시면서 돌이켜 우리에게,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는 우리도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 죄송하고 자기에게 실망하여 옛사람인 고기잡이로 갈릴리로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한 번도 묻지 않은 질문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은 했지만 가볍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너나 사랑하냐? 똑같이 가볍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잘 아십니다.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세 번째 물으십니다. 아니, 다시 대답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가볍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내가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물어보시지? 그럼 내 사랑의 고백이 뭔가 잘못되었나? 나는 정말 이 고백을 할 자격이 있나? 내 속에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자기의 사랑을, 진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세번 물으셨다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세 번, 영어로 three times가 아니라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신 건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을 물으셨다는 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3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 물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네 사랑을 꺼내봐라. 진짜 네 사랑으로 나를 고백해봐라 라고 말씀을 첫 번째 대충 대답하고 두 번째 대충 대답하는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다시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는 척하다가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이 새벽에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이 묻는 질문 앞에 세 번째 대답을 해야 되는 베드로가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하고는 침묵이 한참 흘러야 됩니다. 짧게 근심하면 안 됩니다.

길게 근심하고 난 뒤에 대답이 이르되가 나와야 돼요. 그 근심은 뭡니까? 왜 물으시지?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는 진심을 꺼내놔야 되는데 내 진심은 뭐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해도 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가?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주님 배반했던 것도 알고 제가 모자란 것도 알고 주님 향한 뜨거운 마음도 알고 어떨 때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면서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 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진정 어린 고백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 즉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의미는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질문. 자,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은 뒤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날 있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충격적인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여자아이 앞에서 새벽녘에 모닥불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난 절대 모른다. 아우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부인했던 그 부인 한 4-5시간 전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불과 4-5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자 너무나도 자기의 그 입술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밤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다 버려도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하던 입이 4-5시간 만에 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주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를 한단 말인가? 아 맞아 나 어부였지. 고기 잡고 사는 게 딱 맞아. 내 인생 한평 거룻배에 담아서 고기 많이 올라오면 기뻐하고 안 올라오면 슬퍼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입은 쓸모없는 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 주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포기되더냐? 나는 네가 포기 안 되던데 하고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똑같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새벽 시간에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모른다, 그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가볍게 짝이 없는 그의 입을 다시 그래서 입을 닫아버렸던 그의 입을 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억지로라도 고백하게 함으로 상처를 꿰매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음에 난 상처를 꿰매어주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물으셨다면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역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물어보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뭔지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의 질문 다음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대답한 다음에 똑같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양을 목양하라고 맡기기 위해 오신 거죠. 사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맡긴다든지, 목자이면 목원을 맡긴다든지, 뭐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저 외국인 근로자를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맡기기 위해서, 저 조도의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양을 맡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이 양들을 목양하고 맡아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네가 목양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목양하는 법, 사역하는 법, 베이직 원, 투, 쓰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역을 맡기러 오신 주님이 사역 얘기는 1도 안 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거든요. 아니, 사역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사역을 맡기러 오셨으면. 왜 사역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더니만, 그럼 사역 이렇게 해라고 말도 안 하시고 바로 그럼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을 맡기러 오신 주님이 사역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인 거죠. 사역을 먼저 사랑하지 말고 나 예수를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죠. 사역을 사랑해서는 사역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것저것 다 무슨 사역이라도 하나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지 오케스트라를 하든지 예배 안내를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이 지금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사역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역을 사랑하다 못해 집착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다가 집착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너 사역을 사랑하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참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 손에는 주님 사랑, 한 손에는 주님 주신 사역을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역만 남아서 죽으나 사나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죽을 맛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사랑과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은 식어지고 사역만 남아있는 사람이 매주일 교회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주님 맡겨준 양떼를 목양하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만 남아서 매주 매주 지옥 가는 듯이 교회 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것만큼 부담스러워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쉽고 사역만 남은 목회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 없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사랑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며 사랑 없이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할 사역만 남았는데 윤활유 없는 차가 앞으로 못 가듯이 사랑 없는 사역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때는 목회자가 많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사명을 들고 선교지로 갔다가 선교지에서 이만저만한 일로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니까 선교지에 버려진 것처럼 사역만 남아서 번아웃 돼버리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과 아이들 사랑을 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가 첫마음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사역만 남아있다 보니까 공과 준비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지옥으로 끌려오는 것 같이 심정으로 교회 오는 교사들은 얼마나 많고, 예수님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사역만 남아서 번아웃으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는 식으로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베드로가 그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와, 그런 분, 오늘 제가 설명한 이곳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분을 찾아가 그 앞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탈진하여 사역을 내려놓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할 때구나. 사역이 힘들어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 누구야? 네가 이 사역 감당할 때 옛날에는 안 힘들었냐?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네가 괴로운 것은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때다. 베드로에게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양떼를 목양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시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이면 양떼 먹일 수 있다. 사역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절대 사역 먼저 그리고 사랑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랑 먼저 그리고 사역이 따라와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식지 않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사랑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역 말고, 아니 교회 말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식어졌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바꾸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대답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다시 묻습니다. 이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희한하게 점점 커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제 의도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이 중에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해 봅시다. 이 아멘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울 수 없는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아멘과 세 번이나 물어 세 번째 여러분이 아멘해야 할 때는 농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겁니다. 세 번째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를 넣어서 진심을 후벼 파면서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멘은 첫 번째 아멘과는 다른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영혼 없는 대답을 거의 했다고 봐야 돼요.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로 습관처럼 앵무새처럼 물어보니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가파오 아가파스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진심으로 물어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 앞에 근심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입버릇처럼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두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도 습관처럼 대답합니다. 아, 예, 그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도 되는지,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사랑한다고 대답을 이토록 가볍게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밀란 쿤데라의 책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Unbearable lov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이라고 하죠. 참을 수 없는 고백의 가벼움이 있어요. 사랑하냐고 그러면 아멘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하고 눈물을 비오듯이 쏟고 예배당을 나서면 무서운 얼굴로 변하고 무서운 사장님이 되고 무서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주중에 살아갈 때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질문이 들죠. 저분이 주일날 울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고백은 무엇일까? 주님이 주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중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겠죠, 우리에게. 너 주일날 얼굴하고 많이 다르다. 너 주중에도 나 사랑하냐? 너 왜 주일 얼굴하고 주중 얼굴이 다르냐? 우리의 이 순간적인 고백이 너무 유통기한이 짧고 너무 가벼운 고백들이 많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질문은 절대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이 물으실 때 16번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질문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준비하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많이 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이 질문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주기만 하던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보고 어느 날 어색할 정도로, 너는 나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는 진심으로 묻는 거라고, 그때는 돌려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해주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이 진심인 것은, 설교 준비 중에 제가 한 번도 못 깨닫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아팠다 말하는데,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두 제자가 그 두꺼운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찾아보세요, 가서. 단 한 번도 그 사랑 받아놓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그거 아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거. 열두 제자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에 억지로라도 물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냐? 물어서라도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아, 주님도 사랑의 고백.

0: 아프시구나. 주님도 사랑한다는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한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필요한 게 있어서 하루에 12번도 더 찾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너 왜 왔냐 할 때 주님 좋아서요, 주님 사랑해서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주님도 사랑에 많이 고프시겠구나.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생명까지 주고 났는데도 단 한 명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아픈 질문인 겁니다. 한 번도 자녀에게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부모가 참다가 물어보는 질문처럼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우리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기만 바빴고 주님의 사랑 받는 데만 익숙해졌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와 주님이 물으십니다. 마지막 16번째 질문,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무거운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는 긴 고민 끝에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몫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겠죠.

크고 단단한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유얼사이드가 찬양하는 이삭의 축복 흥겹게 들으셨고요. 아발론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송 들으신 후에 김상훈의 고물심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8918번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어머니 댁에 농사일 돕고 허리 펼틈 없이 일하고 해질 역쯤에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옆에서 잠깐 돕는데도 힘들더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8845번님께서는 지선 전도사님, 저는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랑과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운동하니 힘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 분 더 나눌까요? 6114번님께서 이곳저곳 대학병원 휴진 중에도 자리 지켜 아픈 우리 암 환자 돌봐주시는 김재룡 교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정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더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신청하신 찬양들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91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8932번님께서 샬롬, 오늘도 덤프차 낮 운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로 파쇄 아스콘 폐기물 운반하려 대기 중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간 운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83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딸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오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들,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명식이 찬양하는 믿는 자 모두 샬롬,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이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이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채플 음악을 담당하며 오랫동안 성악가로 노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깊은 통로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찬송은 제 삶의 뿌리와도 이어져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저희 증조부께서는 우리나라 교회의 찬송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찬송가를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한 사람의 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시대를 지나 교회를 붙들어온 복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송 가운데 31곡을 엄선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며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자신의 죄와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회심과 은혜의 고백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찬송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송을

0: 건반위에서 천천히 짚어보다가 뜻밖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피아노의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적 기술이 없어도 검은 건반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찬송의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는 보통 흰 건반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소리로 느낍니다. 반대로 검은 건반은 조금 낯설고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검은 건반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뉴턴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턴의 삶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찬송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붙드셨을 때 그 삶은 마침내 은혜를 증언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검은 건반처럼 낯설고 불안하고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검은 건반만으로도 이 찬송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도 은혜의 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묶였던 사람이 은혜로 풀려나는 노래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노래입니다. 그 은혜는 뉴턴에게만 머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 건반 위에서도 은혜의 찬송이 완성되듯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5번째 시간 놓쳐버린 기회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성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을 바탕으로 한 그 15번째 이야기 놓쳐버린 기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 벤 요셉은 유대 지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예루살렘에서 거리의 좀도둑이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줄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아랏은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다가 나홀이라는 아주 악명높은 범죄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다른 살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범죄와 폭력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랏은 단순한 좀도둑이었지만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해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열심당의 비밀 요원이 된 것입니다. 열심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잔인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돌과 막대기로는 도저히 로마 군인들의 창검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뜰에서의 시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은 그저 힘없이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열심당의 지도자 바라바는 현장에서 잡히고 나머지 일당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아랏도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0: 네?
1: 일어나봐. 알아, 얘기 좀 하자고.
0: 아유, 무슨 얘기신데요?
1: 다른 사람들 안 깨게 이쪽으로 따라와봐.
0: 예? 아유.
1: 바라바가 잡혔으니까 이젠 내가 나서야 돼.

0: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1: 내 책임을 다 해야지. 로마 군인들을 습격해서 바라바를 구해내야 되겠어. 그러려면 아마 돈이 좀 필요할 거야.
0: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1: 이제는 내가 총지휘를 해야 하니까 내가 하던 임무를 계속하긴 어렵다네. 그래서 알아차낼 게 온 거야. 이제 내 임무를 맡아서 대신 해줄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거든.
0: 요나나 구사는 어떠세요?
1: 둘 다 별로 믿을 만하지가 않아. 하지만 자는 내게 신뢰를 줬어. 그래서 말인데 난 자네가 내 부사령관이 돼줬으면 하는데.
0: 제가요? 너무 영광이지만 전 아직...
1: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야. 뇌물로 줄 돈이 있어야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바라바를 구해 다시 뇌물을 주고 그 요새를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나?
0: 하지만 어디서 그 많은 돈을...
1: 그럼 이 일은 자네한테 맡기도록 하겠네. 내 감이 틀리지 않다면 분명 자네 친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0: 예수님하고 그분 제자들 말이세요?
1: 그래, 맞아. 네가 예수님한테 베다니에 부자 친구가 있다는 걸 얘기 안 했지만 난 다 알고 있었다고.
0: 그건 그렇긴 하지만...
1: 아무튼 거기로 가봐. 예수님의 그 부자친구를 찾아가 보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일 거기 없다면... 내 말 알아듣고 있는 거야?
0: 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예.
1: 뭐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자금을 구해서 돌아오는 건 분명 식은죽 먹기일 거야. 그렇지 않나?
0: 저는...
1: 지금 출발하면 분명 동트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거야.
0: 예, 알겠습니다.
1: 좋아. 자, 그럼 어서 서둘러.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 바라바의 목숨이 우리 손에 달린 셈이야.
0: 예, 알겠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지? 혹하는 소리 같은데 누가 돌아가셨나? 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와 있었네. 어? 근데 표정들이 안 좋아 보이잖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마태.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 에이, 저 친구 여긴 또 왜 왔어?
2: 베드로, 먼저 가고 있을래? 잠깐 얘기 좀 하고 금방 따라갈게.
1: 분명히 말해두는데 여기서 너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2: 어서 가, 베드로.
0: 마태, 여기 무슨 일 있어?
2: 선생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0: 여기 이 집주인 말이야?
2: 나흘 전에. 그 사람도 이한테 조금 전에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무덤으로 가고 계시고.
0: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구를 그냥 죽도록 놔두셨단 말이야? 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다 생각했는데.
2: 지금까지 수백 명, 아니 아마 수천 명쯤 고쳐주셨는데.
0: 그렇다면 왜?
2: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통 이해가 되질 않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우린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여기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 나사로는

0: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나사로를 치료하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틀리신 거군.
0: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야? 여긴 또 어쩐 일이고?
1: 그게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나홀이.
0: 우리 나홀? 이봐, 알아.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계속 그 사람과 어울려 다니다간 결국 후회하게 될 거라고.
1: 그런데 말이야, 나한텐 딱히 다른 길이 없어. 너 말고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은 나홀밖에 없단 말이야.
0: 난 네가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어.
1: 아니, 마태, 절대로 그럴 순 없어. 너도 봤잖아, 네 친구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게다가
0: 뭐?
1: 넌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마태, 내가 무슨 일들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는지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절대 나 같은 놈을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0: 알아. 그게 바로 네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사실 다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리 와봐. 나랑 같이 가보자.
1: 뭐? 뭐지?
0: 사람들이 무덤에 다 도착했나 봐. 빨리 가보자.
1: 마태, 난 저기 못 가겠어.
0: 아니, 왜?
1: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러니까.
0: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쩜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오늘은 얘기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결정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환영해 주실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는.
1: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마태.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얘기 안 해줬잖아.
1: 그냥 잊어버려. 이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난 가볼게, 마태.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0: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가보자, 알아.
1: 마태, 사람들이 왜 환호를 하는 거지?
0: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2: 역시 예수님.
1: 한번 봅시다. 저기 봐,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몰려 있어.
3: 대체 무슨 일이야, 베드로? 왜들 이래?
4: 아, 마태, 어디 있었던 거야?
3: 무슨 일이야, 베드로?
4: 마태, 살아났어. 살아났단 말이야.
3: 뭐라고? 대체 누가 살아났단 말이야?
4: 아이 참, 아,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
1: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4: 너 아직도 안 가고 있었냐? 마태, 난 네가 얘 보내겠다는 줄 알았는데.
3: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4: 아이, 그래, 그렇다니까. 나사로가 지금 저쪽에서 누이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3: 말도 안 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건 기적이야. 잠시만요, 좀 지나갈게요.
4: 야, 아랏, 뭐 더 필요한 거 있냐? 뭐 가는데 배웅이라도 해줄까?
1: 아니야,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
4: 그렇구만.
1: 그럼 가볼게.
4: 그래, 잘 가.

0: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랏은 곧바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홀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랏은 어느 대저택에 몰래 숨어들어 금화 몇 개와 은접시들을 훔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친구 마테를 배반하고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죠. 아랏은 나홀 밑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덫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을 느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 그저 훔친 물건 몇 개를 들고 나홀에게 되돌아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자정 무렵 아랏은 다시 나홀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엔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이거 봐라.
2: 에? 이게 뭔가요?
1: 네가 지난주에 가져온 은접시들이야. 이것밖에 챙겨올 수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2: 나홀, 그때는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었다고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 정도나마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1: 그렇다 치자고. 어차피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더 챙겨오면 되니까.
2: 예루살렘이요? 제가 거긴 왜 가나요?
1: 그 은접시들 말이야. 그건 뇌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떡하겠나. 자네가 가서 그걸 돈으로 좀 바꿔와야지.
2: 하지만 상인들이 이게 훔친 물건이라고 의심하면 어떡하죠?
1: 자네가 가서 만날 그 상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단 이걸 돈으로 바꾸고 나면 오는 길에 주변을 잘 살펴서 쓸만한 걸 좀 더 챙겨오라고.
2: 그게 전...
1: 왜? 너 잘못된 거라도 있어?
2: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1: 좋아 좋아, 그래야지. 일단 시내로 들어가서 양초 가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2: 와, 사람들로 거리가 꽉 찼네.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저기 잠시만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3: 오늘?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지. 아, 근데 오늘 아주 좋은 천이 들어왔는데 좀 보여드릴까?
2: 아니요. 제 말은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이길래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는 거죠. 수천 명은 되겠는데요?
3: 나흘 후면 유월절이라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다 나오겠지.
2: 아, 그럼 사람들이 뭘 사러 나왔으니 돈은 많이 가지고 있겠네. 그런데요, 가만 보니 사람들이 다들 동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3: 아마 그 나사렛 사람이 온다지.
2: 나사렛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 선생님이요?
3: 그래, 그 사람. 아니, 그나저나 여기 이 다홍색 천은 어떠신가? 에? 원래 아까워서 안 팔려고 한 건데 가격만 맞는다면은.
2: 감사합니다.
3: 이 도둑놈아! 거기 앉아!
2: 사람들이 많아 슬쩍 하기가 쉽겠군. 그럼 뭐 나홀한테 가져갈 게 좀 있겠어. 잠시만요.
4: 잘 좀 보고 다니세요.
2: 죄송합니다.
5: 뭐 하는 거야? 넘어질 뻔했잖아.
2: 쉽네.
4: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5: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네.
6: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4: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도다.
5: 호산나.
6: 저기 있습니다, 백부장님. 바로 저놈입니다, 저놈. 예?
2: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좋겠구나.
7: 호산나!
6: 호산나!
2: 좀 지나갈게요. 좀 지나갈게요.

0: 아, 잠시만요. 좀 비켜주세요.
1: 주나, 주원 잡아라.
2: 아유, 내 돈 주머니 어디 있지? 소리치, 도둑 잡아라.
1: 저리 비켜요.
2: 잡았다 이 도둑을.
1: 이거 누가? 주원이요. 절대로 치면 안 돼.
3: 야, 도둑이다.
1: 그럼 어디 있어? 도망친 건가?
2: 아유, 예. 제 돈 주머니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요. 예.
4: 제 은하 두 개도 훔쳐갔어요.
3: 아,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사온 천도 훔쳐갔습니다요.
2: 그러니까.
1: 그걸 다 들고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다. 내가 저 좀도둑 녀석을 잘 알지. 이 동네 놈이야. 다들 잘 들어라. 반드시 저놈을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다. 알겠나?
5: 거긴 누구냐?
6: 접니다.
5: 알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6: 예루살렘에서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누가 따라올까봐 다른 길로 돌아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5: 그렇군. 좋아. 그럼 성과는 좀 있나?
6: 여기 있습니다.
5: 아니, 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고?
6: 그럼 갖다 버리시면 되잖아요.
5: 아니야. 이것도 아마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잘했어. 은접시들은 처리했나?
6: 예. 은화 두 개로 바꿔주세요.
5: 그렇군. 그럼 이것까지 은화 네 개랑 이 잔돈 주머니가 다란 말이지.
6: 지금 유월절 준비로 시내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5: 아, 그래서 이것들을 슬쩍할 수 있었군, 그치? 아주 좋아. 이제 막 시작했으니 한 하루 이틀 더 기다린 다음.
6: 아니요, 전 그만두겠어요.
5: 에? 뭔 소리야?
6: 전 다시 안 갑니다.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어요.
5: 그렇군. 그럼 지금부터 어쩔 셈인데?
6: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바로 떠나겠어요. 저 다시 보실 일 없을 거예요.
5: 오, 그래. 그럴 거면 왜 다시 돌아왔나? 어차피 떠날 거였으면 바로 도망을 가지. 왜 다시 돌아온 거야?
6: 그건 제가...
5: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말을 해줄까? 알았. 그건 바로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목을 벨 수 있는 내 부하가 한 3, 40명쯤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또 내 부하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는 것도 잘 알 테고. 결국 네가 도망가서 숨을 곳은 없다는 얘기야. 자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
6: 예, 알겠습니다.
5: 좋아. 자, 그럼 이제 바라바를 구해낼 준비가 다 된 셈이군. 우리가 미리 손을 써둔 관리가 하나 있어. 그자가 내일 모레 바라바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럼 이제 돈 얼마만 더 있으면, 아니지. 알았.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뭐 다른 녀석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넌 그냥 여기서 나랑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화요일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지.
6: 예, 알겠습니다.
5: 자, 그럼 군중들

0: 규모가 얼마나 됐었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
1: 어마어마했어요. 시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본 적이 없어요.
0: 오, 그래? 어마어마하다. 유월절 당일보다도 더?
1: 네, 유월절 때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 봤다니까요.
0: 그렇군. 그렇다면 단순히 모여서 노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
1: 무슨 축제 같은 게 있긴 했어요.
0: 축제?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축제를 벌써 시작해.
1: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선생님.
0: 예수님이 여기에 왔다고? 예루살렘에?
1: 네.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0: 뭐?
1: 사람들이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0: 왕이라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윗 왕의 후손이 오셨다고 그 축제를 벌이고 했단 말이야?
1: 그래 보였어요.
0: 이건 대단한 소식이군.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뀔 때가 됐어. 기뻐해라, 아랏. 자네가 방금 지금까지 애타게 찾고 있던 내 계획에 빠진 조각 하나를 맞춰준 거야. 에이, 그래. 생각해봐.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내 살아생전에. 잘 들어, 알았. 이제 가서 좀 푹 자두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정을 준비하려면 아마 내일 아주 바쁠 거야. 새로운 왕을 위해 우리도 환영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1: 알겠어요.

아랏에게 탈출구는 없어 보입니다. 평생을 좀도둑으로 살아온 아랏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랏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거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0: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이시며 저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시며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5번째 시간.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 기초를 쌓았고 결국 영국의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곳, 그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이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새가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새끼 새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지 싶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척도 해보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닐까. 그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장 든든한 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6주 동안 함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은 9가지 맛이 날 뿐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찬미 민유경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희지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만큼 더 사랑하세요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별그대 함께하길 원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벗어날 뿐,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들, 또 잊기 어려운 상처와 우울했던 과거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텐트메이커즈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즈엠의 발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Ripe Rose Singers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계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란의 달리다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성화인데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배우고 뭐 본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선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보더라도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5723 성도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북방방송,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잘 전해지기를,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7074 성도님도요, 북한에서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그렇죠.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아.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1: 네.
0: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1: 아,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1: 네.
0: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1: 오.
0: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1: 아, 한국 드라마. 네. 네.
0: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1: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0: 교과서에서.
1: 아 교과서에서. 네. 그게 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0: 아, 그럼요. 오.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네.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1: 와.
0: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1: 아.
0: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도 굶어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썩어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아,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1: 오.
0: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그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1: 네.
0: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1: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건지?
0: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1: 야.
0: 미안하다 사랑한다.
1: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0: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1: 네.
0: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1: 많이 보셨네요.
0: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1: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니,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0: 네.
1: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0: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1: 네.
0: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1: 네.
0: 절통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0: 엄청납니다.
1: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0: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1: 그렇죠.
0: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1: 아, 그렇죠.
0: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아,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0: 네.
1: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1: 아.
0: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1: 오.
0: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학

0: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랑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은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것마다 있죠. 별장 가는 것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커즈원 입법위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과 권익보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교권 회복 서사를 담고 있어 교사의 훈육권과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교사들은 과도한 민원과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대만 교육부는 관련 청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원에서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덱스터리티의 로봇 매크는 다리와 얼굴을 없애고 팔 구조를 확장한 형태로 시간당 최대 400개의 상자를 처리하는 등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슈퍼 휴머노이드로 부르며 인간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 구조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전통적 휴머

헤머노이드 대신 목적에 맞게 신체를 변형한 탈인간화 로봇이 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로봇도 바퀴형 하체나 확장된 손 구조 등 작업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고집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기능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역사문화연구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최근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극우가 아마테라스 신화 등 고대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신화를 끌어와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호사카 소장은 이러한 경향이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신도 체제와 결합하면서 강화됐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평화 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화통화 내용이 단속의 단서가 되면서 장사꾼과 송금 중개인 등이 연쇄적으로 조사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내용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화는 이제 시한폭탄이라며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사와 송금 등 생계활동에서는 전화가 필수 수단인 만큼 완전한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SIM카드 교체 등 우회 방식도 단속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생원은 당초 노인과 무위탁 주민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로 소개됐지만 운영 자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뒤 최근에는 방랑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임시로 수용한 뒤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양생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머물며 15세 이상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어린 아동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설은 외진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복지기관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호보다 노동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의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장관 혈관이 수축하고 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설사,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위염 환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음식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초를 활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균형 잡힌 식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여름철 장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입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의미하고 여행 지급은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946만 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약세와 항공편 정상화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 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경제지 등에 따르면 안제이 그지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K2 전차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 로템은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와벤디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중 60한 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물량을 활용해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산 생산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모델이 향후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지 협력 생산 구조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평안남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품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에서 기쁨을 온전한 또 참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당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우리 북녘회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끝천장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운동삼아 산을 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마루가 나올 때만큼 우리 주변 전경을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또 고개마루가 나타나고요. 이전의 고개마루보다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길목 가운데 걷고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첫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담대히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말씀 함께합니다.
1: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0: 일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이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케스트라 연주 찬송 이어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화요일의 순서 북한에서 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안부를 묻는, 그렇게 교제하는 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이 약 5년쯤. 이사 온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사계절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지셨겠어요.
0: 네, 네, 네.
1: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0: 네, 너무 더워요.
1: 네, 어떻게 북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땐 좀 어떠세요?
0: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더웠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뭔가 북한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느낌이 나요.
1: 습한 거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0: 맞아요. 너무 습합니다.
1: 그래도 여기는 어딜 가도 에어컨이 계속 있잖아요.
0: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이제
1: 네.
0: 뭐 북한도 덥고 한국도 덥긴 하지만 북한은 그냥 이제 선풍기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름을 견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습한 거는 선풍기로 사실 여름에 이제 한창 그 막 7월, 8월 달에 막 장마철이고 엄청 습하고 이제
1: 맞아요.
0: 기온도 높고 한데 그건 이제 선풍기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 근데 북에서는 그 짧은 옷들도 잘 못 입지 않아요?
0: 맞아요. 여름에도 무조건 바지? 긴 남자든.
1: 남자도?
0: 네네. 남자들은 무조건 긴 바지에 뭐 셔츠 같은 거를 입고 다녀야 하거든요.
1: 긴 셔츠요? 반팔 셔츠?
0: 그거는 반팔 셔츠.

0: 만약에 셔츠 가볼래 좀 답답하잖아요.
1: 네.
0: 그 막 단추도 목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불편하긴 합니다. 여름이 진짜 좀 끔찍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팁들, 본인만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0: 아, 네네네.
1: 북한에서 어떻게 나셨어요?
0: 아, 저는 그냥 제 몸이 그 여름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다.
0: 네. 그냥 견디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0: 네.
1: 여기서도 지금 다 경험하시고 북에서도 경험을 하신 네네네. 거잖아요.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셨어요?
0: 저희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둘 다?
0: 아, 둘 다. 저는 겨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저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그 이 꽃당 이제 자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1: 네.
0: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발 얼고 뭐 손 얼고 귀 얼고 코 얼고 하면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상 이제 임의의 부위에 뭐 발이든지 손이든지 동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1: 동상 걸린 적 있으세요?
0: 저 있죠. 저 손에 동상이 와서 그 손이 이제 새빨갛게 이제 붓거든요, 동상이 오면.
1: 아, 진짜요?
0: 네, 처음에 이렇게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면서,
1: 어?
0: 그 퉁퉁 붓은 게 터지면서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진 같은 게.
1: 네.
0: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엄청 막 갈라 터질 때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1: 지금은 근데 흉도 앉으신 거예요? 너무 손이.
0: 아, 네. 그게 뭐 그때 또 겨울에 그렇게 동상 생겼다가 또 뭐 여름 되면 없어지고 뭐 또 겨울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고향이 평안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네.
1: 추억 속의 평안도는 어떤 모습일지. 왜냐하면 평안도가 또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대부분 그 함경도나 양강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모습이에요?
0: 평안도는 그냥 약간 평평한 느낌?
1: 말 그대로?
0: 네, 말 그대로 함경북도 쪽이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대신 평평하긴 한데 거기 너무 평평해요. 벌이 많거든요. 이제 황해도 쪽에는
1: 네.
0: 곡창지대여서 평안도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평안한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1: 아,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잘 지었네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벌판 같은 데에 평안한 평안도 땅.
0: 네네.
1: 그 어쨌든 5년 전쯤에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남북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5년 전 정도면은 아마 1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0: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북한 정권의 그 행태, 뭐 어떤 짓을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신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랑 이제 믿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도우는 서우면서 살 수 없다는 이제 반발감?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정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니
0: 네.
1: 부위부에게 이렇게 되느니 한국행을 결정하겠다.
0: 네, 그냥 조용히.
1: 근데 그렇게 실상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그 창구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0: 네.
1: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견을 잠깐 표현했다고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주로 접하셨어요?
0: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뭐 인터뷰 탈북민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정권의 뭐 김정남 암살 사건 혹시 뭐 이런 네네 맞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자기 친형도 죽이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자기 네.

0: 이렇게 뭔가 친일 가족을 뭔가 서슴없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뭐 자기 국민들 같은 거는 더
1: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네, 약간, 느끼지 못했다.
0: 네,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근데 처음에 그렇게 접했을 때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탈북민들이 하는 뭐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이 그냥 이제 아 이게 우리 그 정권을 네. 우리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들어 우리 조국을 헐뜯으려는 무슨 머략이거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아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고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북한에 세뇌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고 뭔가 다 맞는 소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1: 정황상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흐름에서 뭔가 잘려나간 종이처럼 비어져 있던 네. 것들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쵸. 또 느껴졌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까지 건너오는데도
0: 네.
1: 브로커를 접촉하는 분들도 계시고
0: 네네.
1: 아니면 지인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0: 네.
1: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0: 네,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별로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빨리 온 편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1: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지인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기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 네네.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떠날 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다 알고는 알고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신념 같은 걸 굽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설령 북한 정권에 다시 잡힌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 가는 길 좀 웃으며 가자. 그 탈출할 때도 마치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막 도중에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 하면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1: 와, 아니 엄청 용맹하게 떠나셨는데
0: 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떠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지인 통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0: 네.
1: 그런 종교기관이 있고
0: 네네.
1: 교회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0: 네.
1: 아니면은 외부 뭐 NGO 같이 돕는 기관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0: 네네.
1: 약간 후자로 오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는 접하지 못하긴 했어요.
1: 왜냐하면 교회 통해서 오시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여정들을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이사 온 지 5년 차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김준우 형제의 은혜 이야기와도 같이 지금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5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겨루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네.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북한에서 오셨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4: 2021년이요?
3: 네.
4: 얼마 안 됐어요.
3: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3: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4: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3: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한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4: 20대 때 나오신 거죠?
3: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4: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가요?
3: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집 건설.
4: 그래서 건설.
3: 뭐,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0: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0: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1: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1: 네.
0: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툭 돌리니까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아.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제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1: 네.
0: 뭐 10계명 10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0: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에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에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0: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에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1: 네.
0: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이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런데 아,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1: 아.
0: 시리즈로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1: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1: 내용들을.
0: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1: 아.
0: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에집트 왕자가
1: 오.
0: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뭔가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 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1: 네.
0: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0: 네, 주파수를 못 잡게.
1: 네.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아, 뜯어가지고.
1: 직접?
0: 네. 들으면 이렇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 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1: 어.
0: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1: 나와서.
0: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1: 아.
0: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걸
1: 네.
0: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0: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네,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

위해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군?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네.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0: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안 해주는데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 탄생 1년을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0: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터대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어.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뭐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 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0: 네,
1: 말씀하셨다고요?
0: 그런 얘기 해 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1: 네.
0: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열두 제자까지
0: 네,
1: 알고.
0: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싹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 줬는데,
1: 26가지까지 다
0: 네,
1: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네, 그 선생님
1: 선생님이셨네요.
0: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진로에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부자 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0: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에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에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한때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와 목포가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 여수, 포항, 제주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2도, 신의주 21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대전이 31도, 서울과 목포가 30도, 춘천과 여수가 2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8도, 강계와 해산이 27도, 평양이 26도, 신의주와 함흥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3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합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 못할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온전한 계획과 또 사랑 속에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럼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 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짐승의 고기는 먹기에 하시는 하나님이 짐승의 피는 절대 먹지 못하게 금하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흔한 일상을 본받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가 죽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일부러 눈물을 짜내며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우상적이고 부질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금하셨어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 상처를 내고 털을 밀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들을 잘 달래주어야 후손들에게 후환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나라나 가나안이나 동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

미치도록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죽은 사람들을 달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분들은 천국으로 이주한 거죠. 천국으로 이주한 분들을 애도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짐승 중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어야 해요. 새는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지 못할 새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학자들은 어떤 짐승이 왜 정한 짐승이고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짐승은 왜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성경이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결과 부정, 거룩과 부정함의 개념을 따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구별하셨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레위인과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구별됩니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제사에 참여합니다. 같은 레위지파지만 레위지파 중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오직 대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남자냐, 레위지파냐,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로 구별되고 구별을 따라 사역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성전 밖, 성전 안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그 공간도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성소, 안뜰, 성전 밖 모두를 다닐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런 구별을 두셨을까요? 아마도 그 구별을 통해 우리의 일상마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조심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단지 이스라엘의 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원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의 의도를 따라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땅에 있는 짐승의 경우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교훈입니다. 아마도 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쪽발은 굽이 없는 발과 구별되죠. 그 구별된 쪽발로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물에 있는 물고기의 경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늘은 물고기를 물속에 좋지 않은 균들이나 적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죠.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을 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만 먹으면서 그 비늘과 지느러미를 보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지느러미를 통해 힘있게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만 하죠. 셋째, 하늘에 있는 새의 경우 피나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새들 중에도 다른 새를 뜯어먹는 맹금류가 있죠. 혹은 이미 죽어가는 썩어가는 고기를 먹는 새들도 있어요.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는 새들을 멀리하고 이미 죽어 썩어가는 고기를 먹는 새들을 멀리하면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들의 영혼이 썩어가는 일을
경계하게 하신 일입니다.

0: 특별히 부정한 새들 가운데 밤에 활동하는 새들도 있죠. 어둠 가운데서 일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소명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식을 먹는 아주 기초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상의 문화에 물들고 마침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찰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박해받는 일상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박해를 믿음의 비늘과 지느러미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형제 자매들도 어둠 가득한 세속의 유혹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세속의 음탕한 유혹들을 영적 비늘로 막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일상에 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육적인 건강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건강도 주시기 원하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두를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거짓 우상에게 물들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마심이 참 어려운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이 박해와 궁핍의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먹을 것은 많으나 어둠도 많은 남한 땅의 성도들에게도 영적 갑옷을 입혀주옵소서. 구별된 성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고요히 이르게 하옵소서. 그날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고 구원의 흰옷 받아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51장, 새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통합 찬송가 251장, 새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째, 받은 은혜로 용서합니다. 오늘 21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아비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율법대로라면 시므이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모욕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지요.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한다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광야의 시간과 수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쉽게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23절에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둘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24절부터는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

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손질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떠난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시바가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반역했다고 모함한 상태잖아요. 므비보셋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기에 나귀를 준비하려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왕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당장의 억울함보다 은혜가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29절에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은 30절에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므비보셋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을 가져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왕만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재산보다 체면보다 내 권리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늘 양보하고 말 못해서 오해와 따돌림으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동생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외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몸까지 다치게 하며 감정을 드러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동네 어른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착한 친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도 했죠. 그때 한 친구의 질투로 거짓 소문과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명도 싸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따돌림이 지속되니 계속 극단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지요. 28절의 므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도 변명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려요. 저도 므비보셋처럼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것밖에 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절절매던 삶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했듯 이제는 저도 자신을 용서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게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들과 부모님의 부탁을 받을 때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한 학생처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곤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고 인정받고자 애쓰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0: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심의를 용서한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므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 므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와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심의를 용서한 다윗을 보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미워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정죄하며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므비보셋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전히 재산과 체면과 인정에 집착하는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얽매고 있는 근심 걱정이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별 치료를 다 하려고 다니지만 실상 진정한 치료는 예수 이름으로만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치료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힐링받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치료의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할 결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는 한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았지만 유대인으로 의심했던 독일군 장교는 스트루델이라는 디저트를 시켜서 권합니다. 스트루델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조리한 음식으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스트루델을 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망설일 정도로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납득이 됐던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 여부를 통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조이풀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 목마른 내 영혼 테너 이단열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패역한 세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 고등법원 분자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둑,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포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현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 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유괴하는 가정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변화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트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12. 데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 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팀의 투수가 존 맥그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릴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어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이 놓고 앉아서 한 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피려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계 넣고 피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다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꾸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 이게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

그런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폐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녀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팔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이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0: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있사오니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온전한 질서 속에 건강한 가정으로, 영적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 천하에 가장 확실하게 시각화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잔잔한 평안이 찾아온대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 순간,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연 그 순간 이미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저는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 저도 오늘도 저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아침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일상 속에 먼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도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 고난 중인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재희님도 그렇게 유튜브 댓글에 고백하고 계시고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허복수님 고백하셨고요. 김명수님도 주님 어린아이 같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경화님도, 이주환님도, 김화웅님도.

주님, 비가 와도 좋습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히야스토리님도, 정덕희님도, 최번스와이님도 힘든 삶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잘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보이는 라디오, 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프닝 말씀 먼저 공유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또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짱짱 성경 암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오늘 말씀도 좀 짧게, 그러나 아주 마음속에 강하게 강력하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응원해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함께 보면서 찬양 불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한 곡 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고요.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극동 종왕
1: 짱짱 종왕
0: 좋습니다.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자, 우리 한 주간 이 화요일에 정말 극동 방송 짱짱 성경 암송 너무너무 좋아 불어요.
1: 여러분 좋아.
0: 네. 네,
1: 여러분 짱짱 성경 암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시간 야. 기대가 되시죠?
0: 어, 이거 네. 이제 우리 뭐 PD가 불렀다고요?
1: 네.
0: 극동 좋아. 네.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영화에서 뭐 패러디했다고?
1: 이걸 만들고 나서 예. 송 PD님께 들려드렸는데 반응이 모르시는 반응이더라고요. 네.
0: 네. 여러분 이제 모르신 분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1: 아시죠?
0: 왜 이렇게 부르지?
1: 댓글로 예.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0: 네, 지금 뭐지?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 네. 이런 장면이 있대요.
1: 있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PD들이 있어서 극동방송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1: 희망이 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7시 네. 25분이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진행할 텐데요. 예정 PD님 오늘 네. 참 이 말씀 암송의 시간 많은 분들 생방송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도 요즘 성경 암송을 조금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참여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좀 말씀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하는 방법이 이 성경 암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오늘도 한 구절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이 아침에요. 자, 우리들의 선생님과 함께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조금 멘트를 저희가 조금씩 좀 짧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편성 국장님께서 계속 또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더 찬양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텐데요.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냈고요. 또 요즘 휴가 시즌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항상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0: 예. 좋아요. 사모님 오늘 자 말씀 저희가 이제 암송할 텐데 좀 우리 아침 일상에 바쁘고 또 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좀 정말 이 말씀 암송을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좀 오셔서 암송을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사실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0: 예.
2: 외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에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셔서 따라만 하셔도 우리 이미 극동방송 방송과정 여러분들은 다 증명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소리로 선포만 하시면 어느 순간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0: 좋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할 텐데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야, 좋아요. MHK6490님 극동 좋아 개사가 최고인데요. 또 틀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1: 네.
0: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배종주님 77혜진77님 윤원라님 좋은 아침 짱짱 성경 암송 참 좋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님 해피선경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숙희님도 반갑습니다 사모님 하셨는데요. 사모님 오늘 성경 암송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조를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0: 아, 오늘 이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가슴을 열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암송 해보자고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2: 네.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두 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연이어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입니다. 뭐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세 번 해보세요. 시작.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소절로 넘어가 볼게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작.
0: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주의
1: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자,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오늘 사모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김명수님, 원용고님, 이찬숙, 도담도담, 이봉진, 바게트, 김정란, 이미화님도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와, 박수. 와. 야, 이게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라 그런지 더 좀 쉽게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1: 네.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시면서 푸른 바다도 만나시고 울창한 숲도 걸으시고 또 높은 산도 오르시면서 저절로 우리가 자연에 와, 너무 아름답다고 반응하는 시간들을 만나실 텐데요.
2: 예.
1: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풍경에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풍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이번 휴가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마다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4: 아멘.
1: 그래서 이번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는 그런 휴가 기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이제 벌써 휴가 기간이네.
4: 그러니까요. 지금 한창입니다. 네, 성수기입니다.
2: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쉬세요. 푹 쉬세요. 근데 하나님을 쉬지 마세요.
4: 그 멘트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2: 극동방송 네. 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또 찬양과 함께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이 1절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죠. 이 찬양 함께하면서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1: 네,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작.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2: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자, 예정 PD님.
4: 네?
2: 오늘 저희가 따라하신 분들 또 외우

0: 오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따라하신 분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우와. 또 통닭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1: 여러분 선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0: 그렇죠.
1: 누르시고 댓글로 꼭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고요.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따라했어요 또 외웠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그렇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저도 지금 한 분 선정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디 스쿨까지만 보여요. 스쿨전 4171님 맞죠?
1: 네.
0: 스쿨재은이라고 네. 해야겠다. 그렇죠? 스쿨재은님 4171님 온 백성이 주의 은혜를 안 입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높이나이다. 크, 이렇게 아멘. 귀한 글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추첨했습니다. 제가 통닭 와.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예정 PD님도 한번 네. 추첨해 주시겠습니까?
1: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밑에 신통방통이라는
0: 아이디 신통방통
1: 이건 놓치기가 어려운데요. 좀 상당히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뻥뻥 뚫렸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통방통님께도 네. 여기가 천국일세라고 하셨네요. 제가 응원의 통닭 상품권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오시고요. 외울 수 있겠다 한 분이 있으세요. 샵 1069번으로 나 외울 수 있다. 외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외웠어요라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후에요. 잠시 후에 외울 수 있겠다 그분 만나보겠습니다.

0: 아멘이에요. 여호와 아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참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 찬양하는 그런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저 통닭 받으실 분 한 분 더 추첨했어요.
1: 누군가요?
0: 메모하겠습니다. 아이디 진우나. 따라하고 암기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와,
1: 아멘 아멘.
0: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정 PD님도 한분 추천해 주시죠.
1: 저는 지중해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지중해님.
1: 네. 투석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씀 암송하시고 또 선물을 신청하셨는데요. 예. 이런 솔직한 댓글에도 또 한 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머니가 치킨을 좋아하신다고. 이야.
1: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0: 야, 어머니가 투석하시는구나.
1: 안 드릴 수가 없어요.
0: 네. 아이고, 투석하면 얼마나 그 기운이 빠져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하여튼 충전하시라고 치킨 통닭입니다. 네, 통닭입니다.
1: 통닭.
0: 통닭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자, 응원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외울 수 있겠다. 우리 한번 정말 극동방송 가족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우와.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전남 진도에 세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하나 권사입니다.

0: 전남입니다.
1: 전남 어디요?
0: 진도요.
1: 진도.
2: 진돗개로 유명한 진도에서
1: 가나본사님. 네. 우리 진도에 있는 애 방송 가족인데 우리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미소 발사. 네. 네, 여러분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샵 1069번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가 있고 유튜브상에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웜의 진도요? 라고 하시면서 와, 아니 강한호 권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예요? 그럼 진도에?
0: 진도 여기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데요.
1: 예.
0: 네, 그 동네에 있는 회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우와. 그런데 우리 강한호 권사님은 상당히 그 또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사투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던데. 예.
0: 친정이 인천입니다.
1: 아, 친정이 인천이에요.
2: 그러시군요.
1: 그럼 남편을 따라 지금 진도에 오신 거예요?
0: 네네.
1: 우와. 그러면 진도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0: 아,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 예. 올해 이제 쉬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마침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항상 좋은 아침을 들었거든요.
1: 예. 네.
0: 저희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인턴을 하고 있고
1: 예.
0: 둘째는 세천사에 임관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담양으로 배치를 받아서
1: 가까운 곳에 네. 전라도 지역에
0: 네. 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1: 예, 예.
0: 또 막내는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과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1: 와.
0: 이제 아이들은 다 외지로 나가 있는
1: 이야. 아이들
2: 네.
1: 아니 권사님 아이들
2: 전혀
1: 보고
2: 그렇게 안 보고
1: 아이들 근데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권사님?
0: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1: 이거 봐. 지금 뭔가 이 그리움이 지금 우리 강한아 권사님 좀 미소 발사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미소가 나왔다가 네. 또 갑자기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다가
2: 쑥스러워하셨다가 네. 말씀 발사를 먼저
1: 자, 그러니까요. 자,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0: 뭐 찬양으로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어가지고 네. 오늘 좀 더 쉬었던 것 같아요.
1: 좋아요. 자,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진도의 회동교회 강하나 목사님 강하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1: 아멘. 와.
2: 야. 가볍게 암송하셨습니다. 네.
1: 하나 권사님.
0: 네.
1: 네. 오늘 좀 근데 뭐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 극동 방송 들으면서 네네. 또 오늘은 잠깐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아빠가 10년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년째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상에서 항상 작은 라디오를 켜놓으시면서 금속동 방송을 항상 들으셨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학교 등교 시간에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게 많잖아요.
1: 예.
0: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했지만 그 인간 수업 들으면서 참 많이 반성도 하고 아 맞아 내가 엄마로서는 이렇게 못했지 했던 것들도 있고 또 황미경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많은 찬양들 들으면서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았거든요.
2: 와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네.
0: 네네. 정말 가족 같고
2: 애청하시면서.
1: 애청자시다.
2: 네.
0: 네. 저는 항상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설레인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떨리네요.
1: 아, 네. 저도 떨려요.
2: 그러신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 차분한 우리 또 우리 강하나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참 이 미소도 좋으시고 참 이렇게 또 오랜만 우리 뭐 처음 인사드리지만 이렇게 익숙하게
2: 오래 알던 사이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네네, 편안한 맞아요. 또 매력이 있으신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우리 김인숙 권사님도 또 도디레님도 우리 강하나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미소 우리 김영덕님도 권사님의 미소가 천국의 미소다 라고 하는데 권사님 오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강하나 권사님의 좀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2: 제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장성에서 다 나갔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배랑 기도에 소홀할 수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야,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2: 저희 남편은 뭐 항상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1: 댕글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시죠?
0: 없으신 것으로 늘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네, 서로 늘 그 존재 네. 자체가 네.
2: 그럼요.
0: 서로가 잠깐만 내가 볼 때 근데 사행,
1: 네. 아니 남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편.
2: 항상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안 돼 하지마 그걸 왜 해 이런 말보다는 그래 해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어떤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2: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와요. 스리랑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말이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은 잘해도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말할 수 있는 걸 좀 돕고 싶어서 언어제와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우와.
1: 강하나 아나운서가 됐네요. 강하나 아나운서. 우리 진도에 파견했습니다. 강하나 아나운서.
0: 목사님부터 아나운서까지.
1: 아
0: 네.
1: 좋아요.
0: 언어 재활 심리 치료. 굉장히 네. 귀하고 또 필요한 그래. 공부를 하시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꼭 네. 필요하다. 지금 꼭 필요하다. 이야 우리 앞으로 이제 강하나 아나운서로 활동해 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아, 그 남편이 이렇게 또 자랑 남편 세워주니까 지금 강하나 아나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0: 아니 남편분도 그렇죠.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남편 지금 뭐 하십니까 아침에?
2: 아 지금 산책 나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에게 마지막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항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1: 네, 강한 아나운서. 네 오늘
0: 차분하게 또 정말 사랑을 전하시네요.
1: 차분하시다. 네. 예, 우리 아니 저는 그냥 우리
0: 마지막에 또, 이런 거 좀 기대했었는데.
1: 예,
0: 네.
1: 뭐 좋아요, 좋아요, 저 네. 우리 네, 강하나 권사님만의 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극동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참.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권사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49분 이후에 유튜브 상에서 딱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네. 10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 있었던 은혜의 간증 자 지금 준비하시고요. 찬양 후에 제가 이 간증을 좀 선포하게 할 거예요. 저희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간증을 한번 마지막 나누면서요 이 시간 정규 방송에서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동교회 강하나 권사님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문혜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링크 유튜브상에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그 찬양을 들어볼까요? 우리 네, 강하나 권사님과 함께 유튜브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권사님 극동방송을 네. 엄청 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 3명을 또 양육하니까
1: 그러니까요. 내공이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0: 많은 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정PD님, 그렇죠?
1: 맞아요.
0: 예정PD님은 자녀가 한 명이죠.
1: 한 명인데 네. 아, 아이 3명을 키우셨다는 와. 것만 듣고도 그냥 그러니까. 존경 그 자체입니다.
0: 극동방송 정말 힘들었을 때 또 어떤 은혜의 간증 좀 들으면서 어떤 위로 어떤 은혜의 일들이 있었을까요, 권사님?
2: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도 일을 했지만 또 선생님하고 엄마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인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엄마로서는 참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것을 다 잘 받아주고 지난주에도 인간 수업을 들었을 때 아빠는 너를 믿어 하고 막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도 예. 아빠는 너를 믿어 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나는 그러지 못했었었는데 참 반성하게 되고 이거를 조금 더 10년 전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찬양에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썸머 스페셜 할 때는 찬양을 항상 들을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래서 찬양에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강하나 권사님 제가 보니까 저희가 한 3일은 더 만나야 될 것 같아.
1: 네, 보니까 2일쯤 다 오픈하실 것 같아요.
0: 오늘 한 3일 네. 더 만나서 오늘 뭔가 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더 깊은 얘기를 또 나누고 싶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이 성품이
1: 네.
0: 그만큼 저는 이 권사님의 이런 어떤 차분하고도
1: 단단하고
0: 정말 이이 네. 이 묵직함이 저는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권사님 우리 이 자녀들 양육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정말 양육하면서 또 나아간다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강 권사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귀했고요. 진도의 회동교회 우리 회동교회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조남은?
2: 이병희 목사님이십니다.
0: 회동교회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2: 24년? 25년?
1: 와, 진도에 가신 지 오래되셨군요. 네.
2: 저희 둘째를 낳고
0: 예.
2: 100일째 진도에 내려왔어요.
0: 우리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2: 저희 교회는 바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풍경이 좋고 또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거든요. 2주 동안.
0: 예.
2: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의 교회들 청년들도 모이고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뵈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련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0: 야, 바다가 보인대.
1: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매년 2주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시는 우리 회동교회.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은데 네, 검색해보겠습니다.
0: 그래요 권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엄청 응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오프닝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2: 네네.
0: 우리 가정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애정피디님 오늘 네. 저희 순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휴가 기간이고요. 하나님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백은실 사모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다

0: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1: 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오늘 이렇게 목소리 안 들으면은 죽을 때까지 모를 그분이에요. 강하나 권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참 똑같은 또 은혜를 느껴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동일한 또 아침이지 않을까.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동일하게 또 반성도 되고
0: 아멘.
1: 또 감동도 되고 아이고 내 똑바로 더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아마 그 걸음 그 마음의 감동은 다 똑같지 않으실까. 우리 진현심 박기성 한복준 박성애 정영희 그리고 로즈킴님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특별히 좀 베네수엘라 상황을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 친한 친구는 뼛속부터 계획형인데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또 자신의 예상에 딱딱 맞아떨어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런 완벽한 상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를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좋을 때 편안한 건 알겠는데 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편안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평안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주님께 시선 고정해보면 어떨까요?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썸머 스페셜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에서는 어제부터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썸머 스페셜과 함께 이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요. 이 찬송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지어진 찬송가가 아니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 찬송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주 찬양이 흐를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필사 노트를 펼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한자 한자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침 출근길 분주한 아침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찬송의 가사를 계신 그 자리에서 읊조리면서 또 따라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아침 나의 가는 길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혹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생 그런 복된 하루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과 또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 그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 찬송 함께한 후에

0: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이 찬송은 1873년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에 의해 쓰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은 직후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행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했고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로부터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는 황망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1: 선장으로부터 딸들이 수장된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밤, 그는 비통함 속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고백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안한다. 이 찬송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리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히스토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피아니스트 한승욱의 연주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흐르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고 또 필사하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맞춰준다. 내 마음을 맞춰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선호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 박권혁 집사님이 또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러면 누굴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맞춰준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맞춰준다. 다윗은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다 해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분.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본인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뭐예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인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내가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꼬라지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연립회대교회를 22년 전에 세우시고 그날에 내가 보고 싶은 교회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다윗은 나한테 늘 맞춰줬어. 연립회대교회도 나에게 맞춰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다른 목사님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개개인의 기호와 개개인의 성향이나 개개인의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 모퉁이돌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주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냐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체격이 다르잖아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신의 키가 2m50입니다. 골리앗은 그보다 조금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이 가진 무기,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정강이 보호대, 등에 단창을 메고 있었고 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가 약 7kg였대요. 창날의 무게가 7kg. 그리고 방패도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과 싸운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막대기 하나.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벗어줬지만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다섯 개 그게 전부였어요. 싸움이 대변, 싸움이 붙으면 누가 봐도 다윗이 망하면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죠. 자, 다윗을 어쩌다가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된 걸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싸움을 하려고 엘라 골짜기에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잘 있나 보라고 형들에게 음식을 싸줘요. 그래서 음식 배달차 온 겁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들에게 음식 배달하려고 왔어요. 자, 1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래서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골리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엘라 골짜기였으니까 이 얼마나 메아리가 쳤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얼굴을 부르르 떠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냐고. 내 부모가 모독을 받아도 우리가 열받잖아요. 내 배우자가 모독을 받아도 열받잖아요. 누가 내 자식을 모독해도 열받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글로 읽잖아요. 글로 읽으면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요. 이 본문만 읽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싸웠구나. 그 대우 받으려고. 어떤 대우가 약속되어 있었죠? 세 가지. 첫째는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이 다윗의 집의 가문. 다윗의 집에 가문이, 이세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에게 세금 면제의 특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대우요. 아, 그래서 다윗이 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최대한 이 글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뭘 준다고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뭐 얼마나 준다고요? 아니, 도대체 저 골리앗이 뭐라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법한데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 그래요. 근데 의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혈기예요. 의분과 혈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의 뿌리는 애정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애정하느냐, 그것을 무엇 때문에 화내느냐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당신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도 화내지 않아요. 다윗의 형 엘리압도 화내지 않아요. 아비다랍도 화내지 않아요. 삼바도 화내지 않아요. 사울 진영에 있던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화내지 않아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다윗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그럼 혈기는 뭐냐? 혈기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존심이 긁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건 의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는 이 혈기에 어떤 정당한 명분을 넣기 위해서 마치 의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그 의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혈기예요. 본인이 뭔가 소대를 보기 싫어서, 본인이 뭔가 막 불편하니까 좀 그걸 좀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다윗만 유독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화를 내고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콜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의 한복판에 부르시는 콜링이기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니? 지금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화를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다윗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니? 다윗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의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편함, 마음.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만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기타를

0: 되고 찬양을 인도하죠. 왜 이 열린베데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할까? 저는 선교단체 출신 목사예요. 예수전도단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모임이라 그러죠.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모임에 가보신 분을 아실까요? 1시간 이상 찬양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1시간 동안 찬양만 합니다. 막 젊은 친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발싹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도 안 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죠.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해요. 한 30분 이상을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가 마칩니다. 그렇게 화요 모임에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요. 나방홍에 있을 때는 귀신이 떠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뜨거운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기성교회로 딱 오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데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젊은 사람이고 제가 취향이 좀 선교단체에 좀 잘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의 불편함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해라 그 교회. 아, 정말로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해라 그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 선교단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 예배. 40년 동안 성전 민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살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방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돋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전에 들어갈 때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현장 나도 보기를 원한다. 네가 그 교회 해라.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1: 거룩하시니이다.
0: 뭐라고요?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이에요. 노래가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노래할 때는 임하지 않아요. 근데 찬송을 하면 임해요.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 마음도 누가 찬양한다 그러면 내 온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죠. 사울의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눈과 우리의 막힌 마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찬송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열려버리잖아요. 요사밭이 찬송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졌던 역사하심, 하나님의 숨겨지는 일하심,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역사는 찬송을 시작할 때,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참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주보에 보면 10분 전부터 준비 찬양합니다. 아예 문구가 그래요. 10분 전부터 준비 찬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에피타이저였던 거예요. 이게 아무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거지? 찬양이 예배인데 그냥? 아니 찬양이 예배지 왜 찬양하고 예배를 분리하지? 왜 자꾸 예배는 따로 있고 찬양은 그 앞에 먼저 전주와 같은 그 세상에서 노래하는 가요 부르시는 분들이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바로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 하기 전에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약간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게임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잡이라고 합니다. 마치 찬양이 바람잡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가치가 너무 헐값으로 홀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닌데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 아닌데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 건데 준비 찬양. 그래서 예배를 드릴 예배의 땅에 나올 때도 아 지금 가면 찬양하는 시간이야, 아직 설교 안 했어.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도 몸 아프고도 치유될 수 있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직 설교 시간 안 됐어, 설교만이 오직 본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한국교회 안에 이 찬양의 가치가 이 정도지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해 그 교회, 네가 가서 싸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싸우라고,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꼬라지가 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장막, 다윗의 장막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은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수한 죽음의 위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어서 2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건 현상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왕에 따라서 결혼하고 싶어 싸운 거 아닙니다. 세금 면제받고 군대 면제받고 싶어 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서글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고 나오죠. 무기를, 물배를 들고 나옵니다. 왜 다윗은 많고 많은 무기 중에 물매였을까요? 다윗에겐 물매가 낯선 게 아니죠. 다윗에게 물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로 싸우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타가 익숙해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한 일이 아버지의 양떼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바로 물매, 투석기죠. 물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맞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프니까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이에요. 매일 곰과 싸우고 매일 사자와 싸우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골리앗과도 싸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 싸우라고는 못하죠. 하지만 곰과 싸워본 거예요. 사자와 싸워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만 하거든요. 자, 우리 17장 34절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라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경험이 쌓인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쫓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인 게 아니에요. 물배를 던지는 실력이 쌓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동안 뭐가 쌓였냐면
일상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능력,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물맷돌 딱 다섯 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 용기가 바로 일상의 싸움의 승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와 싸워본 사람이 골리앗도 싸우는 것이고요, 곰과 싸워본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이 쌓였을 때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쫄지 않고, 아, 지나갈 시간 사자와 곰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거기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운남동의 상가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더 넓은 상가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 교회 자리로는 제일 좋다. 그 옆에 농구장도 있지,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저희는 더 넓은 상가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 3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름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끝나니까 상가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제 여름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옮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가 안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거기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개척해야 되니까, 빨리 개척해야 되니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원하는데 아직 저기 공사는 다 안 끝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도님들이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한전으로부터 임시 전기를 받아서 쓸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쓰던 야외용 매트 같은 것을 가져와 깔았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불을 가지고 와서 깔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쓰던 할로겐 난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깔았어요. 제가 AI를 통해서 살짝 만들어봤는데 좀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식당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집에서 쓰던 밥솥 가지고 와서 겨우 밥만 해가지고 주먹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국물이 꼭 있어야 되는 물이 계셔가지고 컵라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먹밥하고 컵라면하고 해서 그게 저희 교회가 먹는 점심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직 채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 바람이 좀만 불면 바닥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곳, 음향시설 전혀 안 돼 있고 조명시설 전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먹밥에 컵라면 주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 추워지는 계절에 저희가 11월에 이사를 와서 그 다음에 5월에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신,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교회당으로 이사하겠다고 결정하신 성도님들도 무모하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무모하죠. 더 무모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시멘트 가루를 날리는 허술한 교회당에 거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컵라면하고 주먹밥을 내놓는 황송함에도 불구하고, 아, 좋다고 저희 그 밥 먹는 장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죠. 누룽 넣지 않은 떡. 우리는 명절 절기가 돌아오면 잡채를 먹죠. 갈비를 먹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누룽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언제 바스라져도 사라져도 이 전혀 이사갈 게 없는 교회. 그런데 이 이상한 교회에 이상한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은 이상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공동체와 같은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새로운 아침 그리고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쉼을 얘기해요. 하지만 진정한 쉼은 잠시 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친 몸에는 휴식이 필요하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가 필요하죠. 또 지친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 잊고 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은 가사 한 줄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영혼에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서머 스페셜 출발합니다.